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래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또 교리라고 그러죠. 내가 믿는 신앙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성령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잘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무분별한 그 열광주의라든지 신비주의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여러분들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실생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신비로운 역사와 열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가 7장에 지난주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봤습니다. 곤고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것이 공존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육체적인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 거룩한 영적인 생각이 공존해 있는데 세상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8장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을 소개를 합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지껏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많은 이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었던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넌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한번 다룬 문제를 또 다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번 재판했는데 야 이게 형량이 너무 작다. 다시 또 재판을 해가지고 10년짜리를 20년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됐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정과 욕심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정죄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20년, 30년 정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의 죄책감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그와 같은 죄 문제를 위하여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큐즈하겠죠. 고소하겠죠.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죠. 과거를 들추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2절로 넘어가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3절에 그것이 뭔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내려가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뭔 일을 추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중심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6절에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그냥 세상적이고 다 잃어버리고 뭐 더럽고 추한 거 없고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하면 안 돼요. 7절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나와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나와 원수가 되는 행동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욕심이 내 간혹 가다가 이 세상적인 게 끌려갑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서 조그만 책에서는 본 건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멜라라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집에 고양이를 길렀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데 외로우니까 고양이를 길렀는데 뭐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뭐 씻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침대 옆에서 같이 자고, 하여간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고양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여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한 자기 분신과도 같았는데 이 고양이가 죽고 나니까 그 허전한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고양이 옆에 그냥 그 자리 같이 가고 보니까 고양이 주려고 사온 그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고양이가 그리워서 그 고양이가 먹는 그 밥을 자기가 먹었어요.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저도 21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쇼핑센터 갔는데 무슨 뭐 치즈하고 콩하고 섞이고 뭐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고 다른 거보다. 근데 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래서 사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개밥이에요 그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당기는 고양이 밥을 먹었어요. 그 옆에서 자기가 고양이가 없는 그 자리에는 잤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고양이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20년을. 20년을 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고양이같이 행동하고 고양이같이 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을 때는 정신착란증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말 고양이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고양이같이 대답을 하고 고양이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행동을 하고 이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고양이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이 구경을 했는데 아 그냥 물이 콸콸 내려오면서 맑은 물이 쭉 나니까 목이 말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물을 한 컵 들이마셨다. 한 곱부 그냥 마신 거예요. 그리고 쓱 보는데 P-O-I-S 그러니까 포이즌 이런 글자가 써 펜말이 싹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독약 동물이야 동물. 시원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쓱 보니까 독약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막 그냥. 근데 막 그냥 뭐 토하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창자가 녹아날 거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내뱉고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오겠습니다. 독약을 맞아서 울 거겠어요. 의사가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서 내가 나이아가라 가서 물을 참 마셨는데 그 옆에 샘물에서 먹었는데 아, 이게 독약이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 여기 보니까 팻말이 써있는데 거기 뭐 P-O-I-S-O-N 포이즌이라고 딱 써있다. 괜히 의사가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포이즌이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낚시금지라는 뜻이야. 외국인인 것 같아요. 낚시금지라는 건데 하여튼 독약이라는 걸 보고 나니까 뒤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그렇게 아픈 건 독약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픈 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다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만큼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랍니까? 어린아이 그냥 쑥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먹고 자고 해서 건강한 청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고 아직도 이 죄로 물든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결된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뭐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뭐 수도를 닦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8절에 보시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사실은 그 이유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나만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욕심만 채우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 조금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깊은 사람은 이제 남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내 거라고만 하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포기를 안 하잖아요. 놓지를 않잖아요. 애들은.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남에게 나눌 줄도 압니다. 쉬어하는 거예요. 조금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계도 그것이 아닐까. 나 이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도도 그냥 안방형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한 기도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중보해서 다른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곳 환경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이건 고상한 이야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이제 선교주일입니다. 4년마다 오는 세계 한인 선교대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저에게 두 분이 와요. 세 분이 옵니다. 양성 교사님 이번 금요일 날 오셔서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 보고 들은 것은 사역이 너무도 중요해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지만 캐톨릭 국가인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개신교로 돌아옵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들과 또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내 육신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 가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육체는 아직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쓰러집니다. 세상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망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91절에 가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은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언젠가 여러분과 내 육체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컨트롤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 바로 앞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비록 내 몸의 육체와 이 영적인 것이 두 개 다 공존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강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연약하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도 살려줄 것이야.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수천 년간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틀리면 랍비들이 잘라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뜻을 좌우합니다. 이런 율법 학자들이 봐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다 잘라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적이 없다면 이 거짓말 같은 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담긴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많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정규 전사님 이단 이야기하다가 도마보금서라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보금서라는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 책 보금서가 엄청 많아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실이거든요.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는 부족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기운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연약해졌을 때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0: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육체도 살려줄 것이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이란 뭘 말합니까? 먼저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정죄함이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죽은 자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실패하는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삶을 말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린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나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같은 영이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썩어질 이 연약한 육체까지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그날이 이제 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기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많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곁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비록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런 그 은사를,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우리가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젠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청산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새 생명을 주시고 과거의 못된 습관들이나 죄들까지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자꾸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자꾸 호소하려고 하고 그 종교성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은 다른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잠언 19장 17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0번째 강해 믿음과 선행을 전해주십니다.
1: 잠언서 19장 17절 한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그 믿음의 길에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게 결국 그들의 모든 신앙 자체가 실패를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데에 너무 관심들을 둔다 할까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것이라면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걸 자꾸 신앙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예 안 보려고 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자꾸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자꾸 호소하려고 하고 그 종교성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아니한 다른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선행,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선행을 요구하시느냐, 그 점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선행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고 어떻게든 그 선행을 부지런히 많이 실천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됨,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다르게 비춰지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될수록 선행을 하면 좋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지금 이건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인정하시느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건 덮어버리고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좋으니까, 맞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걸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는 길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 인정치도 않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끼리 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별 문제 없죠. 믿음의 길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끼리 놀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청 터지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아무리 성경보다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것들 얘기 하나하나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논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그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생명과 연관의 문제이니까, 구원의 문제니까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심각해요. 이런 얘기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저는 심각하니 여러분 심각하지 안 해버리면은 제가 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암담화돼야 될까요? 답답화돼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선행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니까 신자라면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뭐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걸 선행이라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이건 뭐 교회 밖에 사람도 아 그거 선행이지 구제니까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한다. 그 선행이 믿음의 실천이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자가 선행을 하면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렇게들 또 알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행, 그 선행이라는 것은 신자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고 또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납니다. 대중에는 불신자도 만날 것이고 또 아니면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불교인도 만날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선행을 하지를 못하고 타인에게 뭔가 해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한참 그 막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이 사랑의 교회. 예전부터 문제시 되고 하는데 지금은 또 재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뜻님 많이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법 도로 점령.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시끄러워졌을 때 하는 말이 사회법 위에 들어봤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뭐가 있다 갑니까? 영적 제사법이 있다. 내가 듣다 이런 법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회개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근거해가지고 영적 제사법이란 말을 하는지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영적 제사법을 따르니까 사회법 위에 있다. 교회는 사회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목사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사회법을 어겨서라도 건축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부렸어요. 그걸 두고 또 영적 배수진을 쳤다. 영적 갖다 붙인다 말이 돼요. 그분 논리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사회법을 어겨서라도 나중에 건축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 된다. 지금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을 해야 되고 건축한 다음에 그 건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 아주 귀에 걸니까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골이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그런 모습에 비유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이 더 낫죠. 훨씬 낫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선행을 하는 걸 두고 선하다고 해야 됩니까? 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선행이란 걸 합니다. 그걸 보고 야 선하다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뭐라 하실래요? 악하다. 뭐 때문에? 안 믿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걸 이제 선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두고 선행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악행이라고 해야 되느냐 곤란한 문제가 이제 있단 말입니다. 사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악행한 악한 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이라고도 못하고 악행이라고도 못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보통 행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선행 아니면 악행이에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참 애매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다 죄야. 그게 어떤 행동이 이건 따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든 선행을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닌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나옵니다. 아니면은 목사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주일을 지킨 복 받으니까 그 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똑같이 믿음을 따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서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데 그 난 주일 나왔는데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한 겁니까?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기도를 했다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예비를 드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낮에 커피 마시면서 잠깐 나왔던 말이 제가 설교하며 했다는데 옛날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두부 사왔는데 그 두부를 뭉개가지고 제가 뭉개가지고 하수에 버려버렸거든요. 전 그때 그게 주일 지키는 것인 줄 알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쫓겨나 각오하고 두부를 버렸습니다. 그때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전도사 다운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겠죠.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고 뭐가 됩니까? 그게 죄다.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죄다.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 현실 그런 거예요. 온통 뭔가 믿음을 한 것 같은데 펼쳐놓고 보니까 죄더라.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의를 지키든 선행을 하든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분되지 못할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격이 생긴 건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천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어떤 실천했습니까? 어떤 선행했습니까? 그걸 아예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 이런 행위에 죄야?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지?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뭘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 것만 받았죠. 그 차이를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안 받았는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제사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을 따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믿음의 차이는 예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금방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 이렇게 말.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 예물이 증거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다. 그 예물 차이가 뭐였습니까?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가인 예물은 뭐였죠? 곡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동물 곡식 그 차이가 아니고 처음 것과 처음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 것과 처음 것이 아닌 거. 처음 걸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주어진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처음 것에 담긴 고백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처음껏 주인이 하나님이나 그 뜻인데 처음껏은 뭐냐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벨 제사는 나에게 나와지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아벨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찌렸는데 그냥 곡식입니다. 처음 것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죠. 그것은 가인이 자기 힘으로 수확한 것을 바친 것에 지나지를 않은 겁니다. 나 이만큼 노력해서 수확한 것을 바칩니다. 잘했죠? 그거예요. 바친 행위. 그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재물 바치는 자기 정성과 실천을 하는 게 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행도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선행이라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한 행함은 선행은 자기 선행의 의미를 안 둬요. 선행을 실천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없는 건 물론이고 내가 한 것을 선행이라고 간주하지도 않는 겁니다. 난 선행했습니다. 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도와주게 되었다면 그런 마음, 그런 행함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를 언제나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만 봐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좀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면은. 근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함을 자기 실천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 그 선행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굉장히 성급한 생각이죠. 우리 생각만 살아요.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도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해가지고 부자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야 구제 안 했을 거니까 제쳐두고 구제해가지고 난 부자 됐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구제하면 한 것만큼 내 거 나갑니다. 그게 뭐 돌아와가지고 몇 배로 채워지고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성경 이런 구절 때문에 아 내가 부자 되려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구제하다면서 막 집 팔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성경이 참 그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난감해지는 것도 얘기한 대로 너무 성경을 성급하게 보기 때문에 난감해지는 것이고 이대로 실천할까 말까 헷갈리는 것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나 갚아주신다는 것도 너를 부자되게 해줄게. 물론 방금 풍족도 우리가 부자된 그런 풍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인데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 넘어가지고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돈으로 재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성경도 이해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으로 갚으셨다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믿음을 따라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이해는 믿음을 따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자기 행함을 따라 이해한 겁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아, 갚아준다네 부자 되겠네 그럼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고 재물로 갚아준다 이런 말이나 구제는 하나님 기뻐한 선행이다 이런 말이나 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실천 또 자기 공로를 따라 이해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사람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가난하다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말들이 없어요. 가난하다 할 때 쉽게 떠오른 기준은 돈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 그게 우리의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없어야 가난 축에 들어가냐. 또 이런 기준이 나오겠죠. 돈이 얼만큼 없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한 가난이 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돈 있고 없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성경 안에서. 예? 잘 못, 안 들립니다. 요즘 귀가 어두워가지고. 아, 고아 가부. 어, 예. 맞죠. 근데 법이 넓혀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지냈을 때에 그들 처지는 굉장히 가난했죠.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땅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거주할 땅이 없죠. 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부자, 가난한 자, 구분이 모두 가난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종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땅이 없으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처지.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매일 만나가 내렸을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습니다. 하루라도 안 내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셔서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자다. 그게 너희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딱 거두어라. 매일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살아는 죽는다. 그만큼 너희는 극빈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제해 줘서 살고 있는 그게 너희다. 그걸 이스라엘이 자기들 처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땅을 기업받습니다. 땅이 생겼죠. 그 땅에 농사 짓고 곡식을 수확했죠. 먹을 게 풍부해집니다. 그러자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구제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 그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해서 곡식 거두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하신 고아 과부를 무시한 겁니다. 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그게 그들 처지였는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저 약자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이제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이 안 된 거죠, 이제. 자기들을 부자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음으로 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잊었고, 이걸 잊었기 때문에 약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있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한다 이 말은요,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동정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나를.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 자기 인식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에게, 나에게 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 정말 불쌍한 존재가 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자연히 그 긍휼의 마음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해 나오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게 된다. 이 말은 그 마음에 대해서, 궁결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빌려줬어요. 떼먹을 염려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꾸었다. 그건 반드시 갚으신다. 때 먹는 일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받고 싶어요? 뭘로? 빳빳한 수표, 뭐, 그걸로 받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를. 그게 하나 갚으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행의 의미, 그 선행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행위, 그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걸 선행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쌍한 자구나, 자기 인식하는 거죠.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동정심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하지만 타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제죠. 그게 우리 실체다. 그게 나야. 이걸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긍휼이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긍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긍휼을 몰라요. 그럼 뭘 할래요? 긍휼을 전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긍휼을 나타내므로써 그 사람이 긍휼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긍휼이 그 마음에 자리에 아닌, 그게 풍족이죠. 그게 부여죠, 그것이. 그게 진짜 의미의 구제고 선행이에요. 그래서 구제도 선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바로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실천하는 도덕적 의미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에 의해서 나와진 선행, 그 행함, 그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에요. 결국 우리는 선행이란 말 앞에서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선행을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해하면서 선행하는 걸 신자다운 것,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그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참 알 수가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이걸 알고 초점을 둬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혜를 가지고 몰라, 정말 몰라요. 우리 지식 가지고 접근해봐야 선행, 남 도와주는 것, 그 수준밖에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미가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니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구절이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 제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제물 몽땅 바친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선지자의 말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뭐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냐 이걸 바로 알자. 그 방향이죠. 바로 알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성령으로 인정하시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에서 얘기한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께 구하는 것이고 그걸 바른 경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쳐버리면은 그게 뭔데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오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 말씀드렸죠. 뭐 잘 아실, 이해를 하실 것 같다 생각하는데. 자, 정의를 행한다. 의를 세우는 거지 알겠습니다. 의를 세우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처벌하는 의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를 물고 뜯고 그걸 비판하고 이게 정의가 아니고요. 내가 일단 죄인이고 내가 죽일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정의시켜야 되죠. 그럼 내가 심판받을 자 아닙니까?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막 불이 갔으면 참지 못 뛰어들어가서 뭐 말리려고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대놓고 얻어 터져요. 요즘에는 불의는 나 자신이에요. 따라서 불의한 나를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정말 주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정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자연히 인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자가 나의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인자가 대신 담당했으니까 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에 아 나는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구나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선행이라 그래요. 그게 선행이죠. 이게 선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성경 시각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얘기한 선행의 의미는 도덕적 개념이 거의 전부예요. 다 도덕이죠. 성경의 의도를 따라 이해하는 것 이건 아예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도덕으로 흘러가 버려요. 설교도 도덕으로 가득해 버리죠. 도덕적 선행만 있으면은 믿음 좋은 것으로 인정해 줘버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건 참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선행은 믿음과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선행이 곧 믿음의 모습이에요.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것도 참된 신앙과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선행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면 아시겠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행을 믿음으로 연결시켜버리면은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결국 교회 스스로 도덕적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 좋은 일하면 막 칭찬해주고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선행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행함이지 내 행함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선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나와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온 신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소원하던 것과 예수님을 안 후에 소원하게 된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소원, 내 영광이죠. 다 모으면 내 영광이에요. 내 잘되는, 내 이름이 높아져, 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후의 소원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걸 선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선행이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삶을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 선행 모든 걸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서 어떤 길로 끌어가시는가를 늘 좀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3번째 시간.
1: 거저,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2: 그게 말이요.
0: 평양 외곽 기방에서 덕세와 그를 찾은 외인은 은밀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2: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
1: 고작 길선저 그자 때문에 덕세 상에 주저앉으면 되겠냔 말이요.
2: 이왕 일이 이렇게 되기는 했어도 끝을 봐야 한다는 거지.
1: 이보시라요. 내래 당신들에게 그 무식어 일을 돕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래 오만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니 나를 개지구설이 뭔가 허튼 짓을 하려거든. 여기서 그만하시라요.
2: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우린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오. 단지 당신이 어머니의 원한을 갖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일본은 만족하오.
1: 이거 어디래?
2: 이것이 바로 당신들 말로 너희 저거 매부 저거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던가.

0: 아니, 시방에 뭐 하는 겁니까? 고조, 이젠 마음을 좀 잡으시라요. 오만이도 당신 때문에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앞마당에 이렇게 술로만 살 겁니까?
1: 뭐이가 어디래? 아니, 이놈의 애미나이가 그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0: 니 보시라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다. 애미 죽인 후레 아들이라고 합니다.
1: 시끄럽구만 기래.
0: 아이, 와, 술상을 집어엎습니까?
1: 잘 들으라오. 다시는 우리 오만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오. 다시 입 밖에 내는 날에는 화기한 알갓디.

0: 자위대라, 자위대. 대체 저자들이 무슨 수작으로 자위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인가?
1: 아니, 뭘 그리 골똘히 생각을 하십니까? 손에 든 것은 뭡니까? 에? 자위대? 이것이 뭡니까?
0: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외놈들이 우리 민족 기업을 수탈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1: 기름, 이거이 그겁니까? 자위대. 뭐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 같은데. 그거이 뭡니까? 자위대란 거이.
0: 아직은 그것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대체 그거이 뭐인디 알 수가 없이요.
2: 일본은 대조선 침략 후 모든 일에서 항상 연막을 뿌리거나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호를 하며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개발보다는 매독이나 성병을 전염시켜서 백성들을 병들게 했고 또한 경제인들을 매수하여 국가 경제를 일본 아래 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을 헤어날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의 대조선 침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을 꾀한다는 자위대 역시 바로 그런 시작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교회내 경제인들을 허울 좋은 기체 아래 매수를 하여 이간질과 이용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노렸다.
0: 그럼 그거이 외놈들이 우리 조선의 경제를 잠식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까?
4: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0: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 별 수단을 다 쓰는구만 기대요.
4: 다행히 교회들이 이 단체에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유대에 가입하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 일본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당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하찮은 것들에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4: 아마 지난번 덕세 사건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일본의 박해가 아닌가 합니다.
0: 멀쩡한 사람들에게 매독 같은 더러운 병들을 옮기기 위해 기방들의 실태를 조사하더니만 이제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사용해 교회에 돌을 던지게 하다니. 너네 이제 놈들의 수작을 알았으니까니 그 염려들 마시라요.
4: 이는 교회의 위기이자 이 나라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0: 그러니까 덕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단 말인가?
1: 예, 알아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0: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혹시 덕세 그자에게 자유대에 대해 말을 했는가?
1: 아, 아닙니다. 그자에게 그런 것을 말했다가 도리어 화근이 될까 말을 안 했습니다.
0: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차인데 괜히 긁어부스럽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혹여 김새를 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하도록. 우리가 놈을 사냥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어.
1: 예, 명심하겠습니다.
0: 조심해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독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보안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여기인 것 같은데. 가만. 저 집인 것 같구만. 안에 덕수 있네. 니보라오! 덕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저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공산주의 지배자 요셉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감옥에서 8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러시아 유대인 의사인 보리스 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날 밤 거의 죽을 만큼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의사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전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가득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험과 역사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 생각과 영감을 훨씬 뛰어넘게 해 줍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은 헌신된 성경적인 전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성경인물 연구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과 웹사이트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얻었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2: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진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지르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잠나무 석가래로구나.
4: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을 샀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간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2: 제3장.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쌌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이언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레아산 기슭에 놓은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자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노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치와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기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2: 제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만 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돗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4: 제6장.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2: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김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안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에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다람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섯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4: 제8장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신명기서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이 되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이제 구약의 신명기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모세오경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되는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두텔로 그러니까 이 둘 혹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온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신명기의 영어 표기인 두텔로노미 이것은 곧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율법의 반복으로만 생각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을 요약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재상시키기 위해서 또 재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략 윤곽만 말씀하신 후 그것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란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명기의 주제가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일찍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만 봐도 사랑이란 말이 2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율법은 분명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 103편 7절에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으되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40년 동안에 걸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4장 5절로 12절 아마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서의 일부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매기 목사님과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 매기 목사님은 그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된 것이니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의 주장을 쫓아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그러므로 여호수아서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모세오경 편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신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모세의 기자설은 지금까지 비평가들로부터 사실 많은 비평을 받아왔어요. 이것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는 모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신명기를 기록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므로 오늘날에 와서 그런 모세의 저작설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판은 쑥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준 메시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작 의도가 되겠죠. 이때 그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쯤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제1세대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불신했습니다.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불신앙,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율법과 전혀 다른 당신의 은혜로 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그런 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40년에 걸쳐 광야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그 자녀에게 주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크게 경시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배가,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현대의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어찌 보면 저 역시 그것 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정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가정에서 성경이, 가정에서 교회의 삶이, 또 가정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 학원 다니느라 뭐 하느라 뭐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날의 광야 역사를 회상시키고 율법의 특정한 부분을 재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그와 맺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관점에서 장차 그들에게 전개될 미래를 조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노래를 가르칩니다.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함으로써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가 전체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대단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1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온 여행을 회고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출애굽 제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전처를 밟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지난 사건들을 회고시키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신명기서를 펴놓으시고 함께 나누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신명기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티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라바 광야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으면 모세는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그랬어요. 시내산은 호렙 땅에 있는 것이죠. 이 호렙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걸어서 열 하루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던 끝에 당도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지혜롭지 못했고 40년 동안이나 적막한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응아라는 말로 특징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들 하셨고 또 직장도 좋으시고 참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불사르려고 하시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자기에 준 명령을 다 알렸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유랑 생활 말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처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는 문자가 없어서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모세 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서 그 비평가들의 비평은 정말 한낱 비평에 그치고 말았던 거죠. 모세는 하나의 대변자에 불과하였지만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여행에 대해서 다시 회고하면서 자신이 범한 커다란 실수도 과감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심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습니다.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재판관을 임명한 사건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멍에를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로를 세울 것을 허락하시고 70인 장로가 임명되게 되잖아요.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어떠한 조직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의 과실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도 그것이 좋은 듯 하여 행하였으나 무익하였으며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교회의 소속 기관이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관과 교역자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면 그 기관이 없어져야 하든지 아니면 교역자가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든지 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모든 교인들과 교회 기관은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잘 보살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해온 광야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19절로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바네아에 이렀어요. 모세는 그것에 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틀림없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요, 모세는 줄곧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곳을 여행한 목격자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보세요. 모세가 진술하고 있는 그의 두 번째 실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된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부추켜져 가지고 이러한 오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주장하기를 우리로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정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협을 느껴야 할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정탐꾼을 그러므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모세는 그걸 보내면 안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던 거라고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유리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을 탐지한 후 그곳이 매우 훌륭한 땅이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는데도 그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사실이지 무능한 우리로서는 공경에 처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온 이스라엘의 모든 열조가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8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63절을 보시면 그 봉헌식에 드려진 소가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죠. 소 한 100마리 잡아서 드리고 양 한 1000마리 잡아서 드렸다 그래도 결코 적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소 100마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12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이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드려진 소와 양이 몇 마리인가 하면 소 100마리, 양과 염소 612마리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때는 소 몇 마리를 바쳤다 그랬어요? 수소 100마리, 그리고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숫염료, 숫염소 12마리.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는 총 612마리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몇 마리의 소와 양을 바쳤다고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성전에는 번제단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시 번제단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6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원래 번제단 가지고는 이 많은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정한 지역을 구별해서 거기에 임시 번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희생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또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부자왕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솔로몬과 같이 정말 물질로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또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것도 역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 다음에 능력 주시면 또 하나님께 여러분 풍성하게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될 수 있으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예,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극동방송이나 무슨 이제 기독교 개통의 TV 보면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죠. 교회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일단 시간적으로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참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마트마 간디가 일곱 가지 사회적 대죄에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는가 하면 희생 없는 예배를 꼽았어요. 마트마 간디가 지적한 일곱 가지 사회적 대죄는 이거예요.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둘째는 노동 없는 부.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넷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는 인간에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이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네 타작마당과 네 소와 거기 있는 뭐 뗄나무들 이런 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냥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도 그냥 드리고 소도 그냥 드리고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왜 다윗 왕이 그냥 준다는데 그냥 받지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줄 아십니까?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 뭔가 희생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굳이 집에 안 계시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물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며칠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했는가 하면 14일 동안 했습니다. 본문 65절 보겠습니다.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며칠간 제사를 드렸어요? 예,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째 날에 돌아갔어요? 66절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근데 그 앞에서는 총 며칠간을 성전 모의식을 했다 그랬어요? 14일간. 그런데 66절에서는 또 여덟째 날에 돌아갔다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5일째 되는 날 이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뭐 돌아갈 때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드릴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죠. 여러분, 예배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는 이게 좀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올 때도 우중충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돌아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여러 가지 은혜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받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는 밝아야 합니다. 뭐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본질상 밝고 즐거운 것이라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또 뭘 했는가 하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 66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 66절에서는 이번에는 백성들이 또 왕을 축복해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기초와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주고 또 성도가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주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로를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뭐 저주하고 악담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죠. 원수라도 사실은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하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에 기록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본문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꿈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아,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우리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요.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9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간구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 또 기도 제목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9장 3절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네가 지은 그 성전과 함께 하겠다. 내 눈길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성전과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크기를 떠나서 뭐 건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가진 것 없고 헐벗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여러분 외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인도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결국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같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나 네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도 허물어 뜨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런데 그 일에 사실은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장 본인이 누군가 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0: 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9장 4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9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integrity of heart 그렇게 썼어요. 마음의 integrity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성, 온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uprightnes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직성, 강직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integrity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integrity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ntegrity, 마음의 integrity.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진실성, 마음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마음의 integrity, 마음의 진실성,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지갑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적당한 양의 현금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현금 카드와 또는 크레딧 카드 그리고 각종 명함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운데 BBN을 홍보하고 알리는 ITL 카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일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도의 일이 놓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ITL 카드를 넣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직업과 삶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나사로로 평생 살기 위해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늘나라 위로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세 번째 말씀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 단식이 세상에 헛된 것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라 무슨 단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될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이 성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왜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가 이름 들지요? 지호가 손을 딱 들고 질문했어요. 지호 엄마 들어보세요.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럼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네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그래서 네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내가. 바울은 사명 때문에 빨리 못 죽었어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사명 때문에 못 죽는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담겨져야 돼요. 물론 신속으로 완료된 역사이지만 시간 공간 떠나 무슨 완료된 천국에 왔지만 아직도 누가 안 좋아요? 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못 죽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가세요. 행복하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무너뜨려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는 천국이 정말 좋아요. 그래야 천국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천국 싫어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세요. 담대해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자, 10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뻐시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직도 아니에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상을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천국 상급론을, 차등 상급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 말이 뭔지를 요한복음이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뭘 우리의 선한 것이 있어요? 아, 예수 믿고 나서 나오는 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 몸으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혈과 육밖에 안 나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혈과 육은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못 받는다니까.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나행은 죄뿐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당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선하다고 해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선하다 해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요 절대로 생명을 못 받습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 전부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죽는 자도 자기 기쁘게 하려고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표, 비전, 꿈, 교회도 그런 걸 말하잖아. 비전센터 만들어놓고 목표, 비전, 꿈, 그건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쁜 거예요. 봐라, 우리 교회 봐라. 멋있지? 우리 목사님 봐라, 멋있지? 우리 장모님 한번 볼래? 얼마나 멋있니? 장성들이 수두룩 하고, 의사들이 수두룩 하고, 법조인들이 수백 명 되고,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도대체 십자가의 영광을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율법 지켜서 어렵다는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행전에서 보면 복음 전할 때에 먼저 베드로, 야고,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네 것 내 것 없었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었대. 왜요?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부활의 세계에 있으니까 나의 소유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뭐 오래됐고 경력이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자를 나눠줬거든요. 내 손이 움켜지시는지 갈면 갈수록 풀어지고 나눠주는지 보세요.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 그거 썩어질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부활의 영에 임하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리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부활을 증언을 받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밭을 사모으고 땅을 넓히고 돈을 모아왔는데 세상에 부활의 그 증언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 나눠줬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안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것을 내 것이라로 하지 않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겠죠. 이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절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미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여러분 철학하시면 초급 단계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과 바울이 쟁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무슨 이방신을 전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위하여 막 섬긴다고 성전을 지어 신전을 지어 바치고 막 신을 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성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복음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전혀 종교와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요,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하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세례를 항상 단지 물 뿌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도 나와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 아래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우리와 그리스도 함께 묶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무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확인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이걸 확인당해요. 그래서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뭐예요? 부활의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만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되는 길이다.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좀 길어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자꾸만 혈과 육의 그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은 거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만실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할례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에 할례를 받은 자는 뭘 자랑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아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나는 안식을 다 지켰어. 나는 11주 한 번도 안 빼먹고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첫째 무엇으로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성령으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면요. 불평이 나오든지 자랑이 나오든지. 다시 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런 봉사를 다룰 수 있느냐 말이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자이언티 아세요? 자이언티. 앨범 2년 만에 새로 앨범 나오는데 그냥 차트 쫙쫙 올라가세요. 음원 차트 올라가는 거. 자이언티 양화대교 불렀던 가수. 그 사람이 2집이 나오는데 제목이 바람이라는 그 두 번째 타이틀 끝곡이 바람인데요. 나는 바람인 줄 알았어요. 바람풍. 그게 아니라 바람이었어요. 원터였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근데 뭘 원해요? 노래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자기는 노래할 게 없대요. 근데도 사람 자꾸 보면 바란대요. 위로를 원한대요. 그럼 목사한테 뭘 원해요? 뭘 원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원하죠. 다독거리는 걸 원하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죠. 바란대요. 그때 이 자이언티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원할 거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뭘 원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나 같은 놈이 원함이 있어,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로 나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봉사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회개해야 되고요. 지사랑이 나오다 그거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여 내 죄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 죄가 십자로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른다면요. 그런 사람처럼 봉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봉사하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지사랑 아니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올 텐데 뭘라고 봉사해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봉사해서 감사하고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예수입니다. 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를 잘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파예요. 진짜 할례,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수준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고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간 사람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성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자랑이라는 것. 정말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 다 지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그 놀라운 자랑들이 이제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에요. 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노력해서 부활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좁으면 좁은 길을 가서 부활에 이르러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혈과 육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혈과 육으로 나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난의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가는 자는 불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 부활에 이르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어디를 가는 길이다? 십자가구나.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함께 죽는 길이구나. 이게 부활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러면 이 역사 속에 나는 무너져 내리구나. 맞구나. 나는 흐물흐물해지구나. 소화되어 가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이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인생은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망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디로 연합되면 돼요? 십자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성도가 가는 이 역사서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만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십일 좀 이 땅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더란 말이에요. 십일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2: 모든 구약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며 예수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I'm nothing. 허사예요. 허사.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나요? 이 믿음 없으면 가짜예요. 그럼 어째라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모였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 여기는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게 복음이라면 돌아가십시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복음이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이 임하여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거 동의하고 그거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노력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는 거 의미 없더라. 그래서 난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 역사에서 얻었다함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우리를 뭐하러 왔어요?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멸망해야 달려가는데 예수님 와서 뒷덜미를 잡아버렸어요. 잡힌 바 된 거 방향이 틀어지죠. 잡혀서는 방향이 틀어져요. 멸망으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구원의 확신 너무 가지는 거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거든. 나는 잡혔어요. 이미 영원해요. 완전해요. 묵시서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아직도 달려간다는 거죠.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헬라로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나사로로 평생 살기 위해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늘나라 위로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0: 나. 땅의 것을 생각했잖아요. 이게 왜 십자가야? 원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보세요. 멸망할 것을 구해갔잖아요. 멸망할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벌로 들어가는 거죠. 왜? 멸망한 것을 구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배는 채워도 끝이 없어요. 배, 그들의 신은 탐심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무슨 일을 생각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교회는 없어 땅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부활이 임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자만이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려. 이 말씀 한 말씀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임한 자 맞아요. 이 말씀만이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면 성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면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 어떤 몸이라 그러세요?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공간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사도 그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기에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음식 드셨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 몸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몸. 아까 사도 요한이 부했을 때에 엎드려져 죽게 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이 낮은 몸도 이 약한 몸도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님께 영원히 살 몸이 안 되겠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이 안에 믿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가 사모하나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7일을 수요일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자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그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논리적 순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 주님을 영광교회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언약 밖의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에다 던져놓을 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건 죽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의 길을 간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의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바울처럼 뭐라고요? 지금까지 자랑들은 배설물이고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죄짓는 몸, 이 연약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담겼기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0: 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적이다. 따라서 새 시대는 언제나 구시대로부터 범죄시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이시 밀슐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유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불경죄와 독선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매국노 취급을 당하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부도덕한 죄인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유대주의 사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새 부대로 새 술,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낡은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을 수 있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비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 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는 세상이 꿈꾼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며 자신이 죽을 때에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BBN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빠른 박자의 노래나 드럼이 연주된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BBN 방송의 찬양은 노래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성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할리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한 경험을 옆에서 겪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극적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대 소녀 시절 몇 주 사이에 그 두 종류의 위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녀의 의문과 의심은 마침내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조이스? 애들 다 어디 있지?
2: 아이, 또 밖에 놀러 나갔나 봐요, 빈스.
1: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야. 걱정하지 마, 조이스.
2: 아, 빈스, 당신의 18살 난 아들이 술 마시고 마리화나 흡연을 하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있는데 걱정을 말라고요?
1: 괜찮을 거야.
2: 우리 예전에 그 매 주일마다 함께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드문드문 다니더니 이젠 아예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퀸즈로 이사를 한 이후로는 함께 저녁 식사하는 때도 거의 드물었고요.
1: 다른 많은 집들도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야, 여보. 원래 다 그런 거라고.
2: 난 마음에 안 들어요.
1: 원래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걸 좋아해. 애들도 때론 알아서 성장해야 한다는 법이야.
2: 우린 아이들을 잃어가는 중이에요, 빈스. 애들이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가정의 자녀들 중 하나였습니다. 10대였고 인생의 여러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할리 해먼의 실화 간증으로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으며 어떻게 사슬을 끊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저는 롱아일랜드 코피아그에서 사랑 가득한 가정의 네 자녀 중 셋째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매우 즐기는 가족이어서 우리 생활은 거의 모든 것이 운동으로 채워졌죠. 전 학교에서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매우 경쟁적인 아이였습니다. 여름방학에 해변에서 아버지와 낚시하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그 시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전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은 좋지 않았답니다. 전 거리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 몰래 집 밖을 빠져나가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가 저의 이상적 삶의 종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부모님은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통보하셨답니다.
2: 우리 퀸즈로 이사할 거야.
1: 아빠가 다니는 철도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다녀야 하는데 퀸즈로 이사를 하면 통근거리가 더 짧아지거든.
4: 하지만 우린 늘 여기에서 살아왔잖아요, 아빠. 저희는 바닷가가 좋고 친구들도 다 여기 살아요.
2: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일을 해야 돼, 얘들아.
4: 완전히 새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엄마.
2: 넌 잘해낼 거야. 거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면 돼.
3: 제 나이 14살 때 우리 가족은 퀸즈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매들은 모두 제멋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친밀했던 형제에도 끝이 났죠. 저에겐 인생이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막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혼란만 더할 뿐이었죠. 큰 오빠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전 거리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전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퀸즈에서의 고등학생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학생들로 인해 과밀 학급에 아이들은 서로를 위협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죠. 비틀즈 매니아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70년대 중반에 고조되었습니다. 전 방과 후에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은 생존 싸움이 있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죠.
5: 아, 반대 피울래?
3: 좋지.
6: 오늘 통학버스에서 있었던 싸움 소식 들었어.
4: 그렇지 뭐. 그것 말고 새로운 거 있겠니? 학교는 코미디 그 자체야.
6: 맞아. 아, 얼른 학교 때려치우고 내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4: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6: 뭐, 인생이 그저 더러운 속임수라서 그걸 배우는 거지.
4: 마리와나 하는 건 정말 도움이 돼.
6: 그런데 맥주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4: 저기 있는 저 남자들 나이 들어 보이는데?
6: 야, 저기 네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봐.
4: 좋아. 하지만 난 집에 9시까지는 들어가야 해. 잊지 마. 비록 9시 귀가 시간이 절 또래들 사이에서 창피하게 만들었어도 그로 인해 진짜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수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몇몇 교회 활동도 시도해봤지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록 음악,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마리화나 흡연이나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달랐죠. 그런데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셨죠. 엄만, 아빠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1: 난 10대부터 계속 담배를 피워왔어. 못 끊어 그랬어요.
4: 하지만 담배 때문에 심장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던데.
1: 3개월간 일을 못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안 좋아. 의사가 그저 집에서 푹 쉬라고 했거든.
4: 운동도 하셔야 해요, 아빠.
1: 담배를 피우면 시간이 잘 갈 거다.
4: 전 아빠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네 애할머니와 애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 곧 플로리라도 가신다는데 너도 같이 가서 그분들 개먹이도 주고 산책도 시켜줬으면 한다.
4: 좋아요. 저희 외조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학업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하면서 계속 분주했죠.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
1: 대동맥류셨어.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뭔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등을 벽에 기대셨는데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셨대.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은 병원에서 살리지 못하셨다더라.
4: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외할아버지죠? 정말 건강하셨잖아요.
1: 나도 모른다, 할리. 나도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울 거야.
4: 엄마는 어디 계세요?
1: 지금 외할아버지 댁에서 애가 식구들과 함께 계셔. 지금 너무 힘들 거야.
4: 가위 없으신 외할머니.
1: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
4: 아버지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가 가지 않도록 당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묘지에 가기 전에 장례 차량이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로서는 가족의 죽음을 겪은 첫 번째 경험이었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제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몇 달 뒤 찾아왔습니다.
2: 한밤중에 경찰이 집에 전화를 했었어. 네 오빠가 차를 전봇대에 들이받았대.
4: 오빠는 무사해요?
2: 응. 며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더라.
4: 음주운전이었어요?
2: 그래. 옛날 친구들을 만나러 롱아일랜드로 가던 중이었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는 네 아빠가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일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지 원.
4: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덮치는 어둠의 파도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3: 또한 저는 저만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왜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애를 쓰면서 전 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쯤 오빠 친구들 중 한 명이 그의 집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는 지역사회 야구팀의 투수였죠. 인생은 점차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때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 너 스텐 아저씨와 로레인 아주머니 기억하니?
4: 엄마 어린 시절 친구분들이요?
2: 그래. 그들이 이슬립으로 이사한 후에 통 소식을 모르고 지내왔어.
4: 근데 그 아줌만 왜요?
2: 그 친구가 느닷없이 나에게 전화를 했잖니. 네 아빠 심근경색 소식을 듣고 이번 금요일 저녁에 집에 한번 방문을 하고 싶대. 자기들이 운동용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있는데 네 아빠에게 빌려주고 싶대나?
3: 어머니의 친구 부부는 운동용 페달밟기 자전거를 갖고 예정대로 방문하셨습니다. 전 그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아 실망했지만 로레인 아줌마가 달콤한 롤케이크 두 상자를 갖고 오셔서 전 공손하게 굴려고 애를 썼답니다. 로레인 아줌마는 당신의 팔 아래 성경책도 한 권 끼고 있었죠. 스텐 아저씨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아버지에게 설명하시는 동안 로레인 아줌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 네가 그동안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다는 거 알아알린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돕기 원하셔.
2: 예전엔 너 기독교라면 거부를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7: 수년 전에 나 자신도 어떤 일들을 좀 겪었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2: 그 복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니?
7: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2: 하지만 난 교회에 다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컸어.
7: 그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건 알고 있니?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2: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7: 물론이지. 이거 내가 보여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 그 말씀은 복음을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거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선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7: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결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2: 거듭난다고?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7: 스탠, 당신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줄래요?
8: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한 남자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매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 여전히 저에겐 혼란스럽네요.
8: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1: 어떻게요?
8: 죄에서 돌이키고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빈스 씨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며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스,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린 그 일을 위해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두 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해요.
2: 하지만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8: 영생은 우리의 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린다. 성경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 세상엔 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8: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록에서 그런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2: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 예, 정말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써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3: 저는 우리 가족이 분명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금요일 밤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달라지신 것이었어요.
2: 왔니, 할리? 나 오늘 밤에 구원받았어.
4: 구원받다뇨?
2: 오늘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왕자가 죽음을 당한 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하셨거든. 왕자가 한 죄인을 대신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처형을 당했는데 심지어 왕인 그의 아버지에게 그 죄인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쪽지까지 남겨놓았다는 내용이었어. 그 왕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도록 처형을 당한 후에까지도 두건을 쓰고 있었대.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아주 똑같아.
4: 엄마, 전 스탠 아저씨와 로레인 아줌마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해주신 그 이야기 전부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요.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다른 거예요?
2: 예. 아니, 만약에 네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네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니?
4: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2: 난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알아.
4: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직 성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엄마도 거듭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거든.
4: 하지만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람과 비교해서 선행의 경중을 재보신 다음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2: 할리, 성경을 읽어보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봐. 그리고 기도해봐.
3: 저는 성경을 갖고 제 방으로 와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되진 않았죠. 제 삶엔 수렁으로 빠지는 행위를 멈추게 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배워왔던 대로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를 했죠.
4: 하나님, 만약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골로새서 1장에 나온 그 말씀들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읽었던 말씀들과 왕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맴돌았죠. 마침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 예수님의 죽음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묻고 저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엉엉 울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답니다.
2: 이제 너도 표정이 달라 보이는구나.
4: 엄마, 이제 저도 예수님이 절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어요.
2: 그래, 그래.
4: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십자가로 갖고 가신 거죠.
2: 그래.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2: 맞아.
4: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이젠 저도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2: 하나님 감사합니다.
4: 이제 전 결코 예전에 제가 아닐 거예요, 엄마.
7: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혼자이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과 침팬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침팬지가 산수를 배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인간이 가장 최근에 진화된 동물로서 가장 지적이라는 진화론적 가설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화론적 생각에 근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언어 훈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과 단지 단순 작업을 배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침팬지들은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의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은 작은 숫자들과 분수를 이해하고 분석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 동일한 개수를 서로 짝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91%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나무조각 분수판을 주었습니다. 1/2 판은 1/2, 1/4 판은 1/4 등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이 판들을 1/2 컵, 1/4 컵 등의 물컵들과 짝짓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들은 88%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수학적 능력은 침팬지 것보다 월등합니다. 더구나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장식하고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먹을 일도, 입을 필요도, 계절을 따라 집안을 돌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평생을 대부분 몸을 돌보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 말은 몸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보다 더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적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만큼이나 더욱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에 죄밖에 짓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이란 코너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과목별로 준비된 강사들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코너를 준비하고요. 마침내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여전히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웹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 다시 한번요, www.bbnbi.org로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하나님께서 죽기로 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죄 없는 동물을 준비하셔서 그 대신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몸값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부른 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산에서 어느 날 온 세상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기에 충분할 만큼 고귀한 피와 함께 누구든지 그 제물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순양을 드린 지 약 1900년이 지난 후에 약속된 구원자께서 친히 이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그 순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산 언덕에서 희생되어질 미래의 번제물을 살짝 보게 해주셨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갑자기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반역적이기도 했던 이 특별한 민족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호하고 계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민족에서 선지자들과 성경과 약속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300만 명을 구해내셨어요. 그들이 거친 사막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홍해에 그들이 건너갈 길을 열어주셨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셨으며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셨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서 그들 주위의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땅이 흔들리고 불이 타오르며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새로운 민족에게는 열 가지 법을 주실 거예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0: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느 아빠가 자기 딸에게 난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어느 그 로마 군인 장교가 예수님께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의 딸이 악기 연습을 마친 다음에 차를 타자마자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나 친구 집에 가서 오늘 밤 자도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애야, 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잖아. 난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잘 몰라. 엄마랑 얘기해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난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야 라는 말은 이분의 집에서 농담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계획을 잘 짜는 아내에게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언제 누구를 태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늘 물어보곤 했답니다. 10대 아이 3명을 둔 이분은 어떤 때는 택시 운전사로 부업을 하는 마치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랍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대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주고 받는데 익숙한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는데요. 자기에게 부하들을 명령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을 이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를 말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그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 중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때조차도 우리 각자의 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있나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하루를 보내기 전에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경건한 자의 것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때 의사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Loneliness, 고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셨습니다. No doctor can cure it. 어떤 의사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질병 중에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이 고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위축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독이라는 질병은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고독이다. 나 자신이 미워지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본인이 스스로 만든 소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 때문에 주어지는 고독. 무언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작 나의 마음이 깊은 것을 나누려고 하면 그것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진 물질적인 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는 고독이라는 질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목숨을 끊을까요? 인기 최절정에 있는 탤런트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고독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지요? 아니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으로 방황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고독의 증상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결과 외로워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을이잖아요. 벌써 10월입니다. 낙엽이 지고 산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오는 고독감이 있죠. 특별히 형제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죽에서는 최백호 씨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를 노래했겠습니까?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래야 봄이라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을을 피하고 봄을 기다린다고 해서 외로움이 떠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환경이나 계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독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새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의미에서의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 가운데 잡혀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축복을 안겨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최상의 축제를 준비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대다수의 비유는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피스트,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축제를 준비하시고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제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초청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은혜와 교제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우리의 고독한 마음이 해결되고 더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될 참된 축복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축제를 벌였던 이방 신들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지역에는 주피터나 아폴로나 비너스 같은 우리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많은 제단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축제에 참석을 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 그게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것을 피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망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 근처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것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장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예 우상의 축제에 참석을 하고 이방신을 섬긴 후에 그 앞에 모여서 함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 신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하고 번역한 이 단어가 demons, 사실은 daimonion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의 신들 가운데서도 잡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그대로 미탈러지, 신화에 나오는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화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축제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오늘 보면은 demons,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만일 이와 같은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과 교제한다고 할 때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코이노누스라는 단어, 코이노니아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인가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일반적으로 fellowship, 교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쉐링하고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가서 귀신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귀신과 나누는 교제는 음란의 교제 혹은 어두움의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될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코이노니아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축복의 잔, 떼는 떡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사실 잔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번 있습니다. 네 번의 잔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잔 떼는 떡은 유월절과 연결은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참여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교제와 똑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케이스가 되고 만일 귀신의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귀신과 하나 되어서 음란과 더러움을 나누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코이노니아일까요? 음란과 어둠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음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사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잘못된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홀로됨의 아픔과 고독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석을 하고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코이노니아인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소속감이에요. Sense of belonging.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져야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매주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every Sunday 주의 만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11장, 12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가 있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퀄리피케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성만찬 예식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로즈드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닫힌 만찬이죠. 그 경우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본교회 회원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클로즈드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혹시 다른 교회 나가시든지 혹은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하게 하는 것을 오픈 커뮤니언, 열린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회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케이스든 간에 키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떡과 그 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을 이유도 없고 먹어봐야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와야만 그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자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타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여정 중에 꼭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치유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전승에 하면 이분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은 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고독한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가장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에 나는 병 자체가 루자가 조금씩 흐른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므로 혈루병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추하게 느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병. 특별히 구약 성경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혈루병을 나병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는 다가서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가정도 가질 수가 없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혼자만 살았던 인생, 사람들이 나타나면 죄인처럼 숨어야 했던 인생, 이와 같은 삶을 이 여인이 얼마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해왔어요. 12년 동안 이와 같이 고독한 가운데에 홀로됨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도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분을 만나면 나의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주님께로 다가갔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외칠 텐데 지금까지 숨어 살았던 여인, 소극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기에 감히 앞장서서 말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만 만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혈루의 그 눈이 마르게 되고 온몸을 흐르는 강력한 능력이 그의 몸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연약했지만 주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그에게로 전달되어져서 그 몸속에 흐르고 있던 혈루병의 근원도 치유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시니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Jesus stopped and turned around to find her.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리셔서 그를 찾고자 했다 그 뜻이.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격이 됩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쁘고 큰 일을 많이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한 여인 때문에 멈추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위해서도 멈출 수 있는 용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에 주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러분 때문에 얼마든지 멈추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혼자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처리가 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코이노니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그분에게 먼저 속해야 합니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려면 동질감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위치 혹은 한몸 관계가 되어져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 한몸이란 단어고 한 떡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주님 안에서 한떡이 된다. 비록 우리의 계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차원의 위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시대, 나의 삶만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나의 이웃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형제나 자매가 어떤 위치에 있든 we don't care,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이 참된 차원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참된 차원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계속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제사 하나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 제사를 오늘 본문이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가 있죠. 우리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제사 제도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굉장히 풍성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화목 제사를 그 예로 든 것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지만 서로 인간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화목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이 찾아오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loneliness.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교제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서로 연합하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입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장할 때 본문을 읽으시면 삼겹살을 읽기가 참 쉬우신데 삼겹줄, 세 개로 엮어진 줄은 함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파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다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서로 각자 살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리고 함께 모여서 축복하게 되면 굉장한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누는 동화 중에 멀리 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는 바다 사자가 씨 라이언, 아주 덩치가 큰 그 씨 라이언이 있죠. 이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누구 목소리가 더 멀리 가나 시합을 하자 그랬어요. 이 바다 사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찹니다. 아주 호령하는 우렁찬 그런 목소리고 바다 제비는 새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지지배배 작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사제가 우리 두 소리가 누가 더 멀리 가나 내기를 하자. 그리고 시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갈매기를 그 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가 수평선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 소리를 질렀더니 웅장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제비가 소리를 질렀는데 힘껏 외쳤지만 지지배배. 아주 나약하고 바람에 날려갈 듯 가벼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갈매기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도요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바다 사자 소리는 크고 웅장했는데 바다 제비 소리는

함께 더불어 부르는 노래가 더 아름답고 멀리 간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교회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어떤 한 영웅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게 될 때 복음의 노래 소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함께 가는 삶,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추구해야지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트롱한 경고와 함께 참된 능력의 원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잔은 우리 주의 만찬 석상에서 드는 잔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잔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단 앞에서 드는 잔인데 이 둘을 동시에 마실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오늘은 주의 만찬에 참석을 하고 내일은 우상의 만찬에 참석을 해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우상을 노래하는 삶, 이게 과연 가능한 삶일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싱크레티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고 남쪽 왕국인 유다도 우상을 섬겼어요. 둘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특별히 역대하 34장에 보시면은 므낫세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로색인 목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목상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syncretism,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이유이고 동일한 원리로 오늘날도 혼합주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잔도 마시지 않나요? 쾌락의 잔, 음란의 잔, 탐욕의 잔을 마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상을 섬긴 자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축복의 잔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게 마시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쾌락의 잔을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 생수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된 축복의 원천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능력의 원천도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차원의 복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생수와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경고와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붙잡아야 될 참된 능력의 원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노여워 하시게,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잔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겠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큰약되어져서 세상과 연결되어 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0: 있어 보이고 쾌락이 넘치는 것 같고 잠깐 마음이 만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못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connected to God, 하나님에게 연결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되면 그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생수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된 의미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종류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커넥티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앞에 주어진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안토니 깜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한 분은 낸시라고 하는 한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장애자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반신이 불구로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한 번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롭다거나 힘들어서 혼자 살기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저는 그 광고 내용 자체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을 장애자로 밝힌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래요. 그러나 그 장애자가 누구를 돕겠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짧은 광고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주일에 3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고요. 전화를 받고 이 낸시와 대화만 하면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안토니 깜폴로 교수가 낸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disabled, 장애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때 낸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의 외형은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마음이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다면 어떤 핸디캡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귀찮은 삶의 진짜 위력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지컬한 조건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안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나의 외형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장애도 넘어서고 내 앞에 주어진 난관도 극복해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귀찮은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송기런 강사의 가정천국을 위한 행복헌장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자, 같이 한번 오늘 주제는 행복가정의 또는 행복한 삶의 헌장이다. 행복 헌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게 이게 뭐죠? 근데 어떤 이는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고 잉어빵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든지 보기 나름이에요. 또 그랬더니 황금빵입니까?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향수식품이잖아요. 드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가가서 붕어 풀빵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인 어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걸 알고 계시죠. 한번 다들 따라하겠습니다.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난 이들이 나로 인하여 마음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뭔가 하니 가장 놀라운 또는 진정어린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어린 섬김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그러면 헐벗은 자들의 옷을 입혀주고 배고픈 줄인 자들의 이게 배를 채워주는 이것이 섬김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는데 진짜 섬김은 상대방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섰더니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웃음이 안 터지는 분이 지금 계산이 안 된다는 건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부 맞죠? 어떻게 살림은 살아왔었대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2: 안 돼요.
1: 일반적으로 안 되죠. 따진 거예요. 아, 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한 개 300원인데 세 개 1000원을 받아요? 이랬더니 저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웃는데 보세요. 붕어 풀빵 주세요 할 때는 잡상인에 불과해요. 근데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분이 잡상인이 아니에요.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돼 계신 거였어요.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손님, 한 개 사 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알아듣으셨어요? 이런 상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상인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제 그 욕지거리가 하나 있다면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가장 큰 욕이 저 인간제가 진짜 싸가지 없다 이랬거든요. 싸가지라는 게 그냥 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사가지, 네 가지 이래서 그 네 가지, 사가지가 뭐냐면 인의예지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라 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 마냥 저게 사람 덜 대먹었다고 해서 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욕이 있다면 저거 지금 진짜 무개념이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아마 친구 둘이서 어느 약속 장소에 만나게 됐나 봐요. 뒤늦게 이제 친구가 허겁지겁 뛰어들려고 하는데 입구에 있던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손녀딸이 아파요. 꽃 좀 사주세요. 그래서 얼른 꽃을 사 들고 뛰어 들어갔단 말이야. 먼저 왔던 친구가 너 입구에 샀지. 할머니한테 샀지. 야 인마, 그 할머니 손녀딸 없죠.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3: 속은 기분.
1: 속은 기분? 어? 대답을 안 하면 개념 없다가 돼요. 어떤 느낌?
3: 기분이 나쁘죠.
1: 기분 나쁘죠. 어떠세요?
2: 그래도 뭐.
1: 지금 뭔가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세요. 이 친구의 답이 이랬어요. 잘 새겨보세요. 그래? 천만다행이다. 아픈 손녀딸 없으니 말이야. 이게 이제 뭔가 이 개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건데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클로버 이러면 되는데 꼭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이클로버. 그럼 여기도 있긴 있나요? 네?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요? 여기 있죠? 여기에.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럼 끊임없이 네이클로버를 찾을까요? 행복? 나폴레옹이요. 전장터에서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발견한 순간 너무 신기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러는 사이에 총알이 날아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해요. 그날 이후로 이 네이클로버에 붙은 꽃말이 뭐가 되는 거 아니? 행운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결국 네이클로버를 짓이게 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네이클로버에, 그 우리가 짓이게 놓은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기막히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 뜻밖에도 개념 없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왜 행운 하나를 찾아 나서면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을 짓이겨 놓아야 되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Now, here. 지금 여기에. 근데 이거 영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건 이게 아니면 no예요.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와 이제 불교, 뭐 천주교 이게 이제 종교 간에 그 신뢰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신뢰도가 제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시죠? 이게 다 목사님 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니까 성도 탓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교인들한테 기도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울면서 불면서 막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래서 망해야 될 절이 안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라 이런 건데 교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띄어쓰기가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서 미장원에 들릴 일이 있거든 말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이러면 이쁜 파마 나와. 근데 들어가자마자 급한 김에 자기 동생이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이러면 아줌마 파마가 나와. 내내 뽀글뽀글 안 바뀌는. 자,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워밍업이 끝난 줄 알고 나 휘영이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는데 아니래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중세에 그 두 개의 사상적 기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멘토 모리와 함께 까르페 디엠이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이라는 선생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까르페 디엠이 무슨 뜻이냐? 그 seize the day. 오늘을 이제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 날을 어때요?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잖아요. 이 날을 특별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이제 까르페 디엠이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우선 개념을 정하기도 전에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뭐 내일 잘하지 뭐. 내일 잘해줄게. 오늘은 바빠서 못 놀아주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러잖아요. 전부 미루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을 할 때 제일 큰 비극은 뭔가 하니 지금 그 순간의 행복을 찾고 그 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유보한다는 건데 이거 심리학에서는 모라토리엄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일병이라 불립니다. 내일병이 뭐냐?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하면 경제 무역 용어인데 지불 유예, 지불 중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 이제 미루는 거죠. 이거 심리학에 차용했으면서 내일병이라 했는데 자꾸 이런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 못한 애들의 행동 특성이 딱 하나 있죠. 시험지 받아들고 문제 풀 생각은 않고 계획 세우고 있지 자식들은. 이번 시험은 글로 먹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암기가 뭐. 오늘은 계획 세워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뻔히 아니면 새벽 4시 기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나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퍼질러 자지요. 그럼 자괴심에 또 빠져가지고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까 하루만 더 제끼고. 그런 식으로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시험 전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도 여전히 계획 세우잖아요. 네? 오늘은 밤을 새리라. 혼자 밤새는 놈 봤어요. 꼭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모여요. 응? 그럼 한 놈이 또 제안을 하지. 우리 밤샐 건데 라면이나 끓여먹고 시작 안 해. 라면 끓여먹고 라면 속에서 퍼져가는 만큼 몸삼비에 퍼져가죠. 그럼 한 놈이 또 특별 제안을 해요. 오늘 두 시간만 쌈박하게 자고 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응? 미루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좀 해보시는 얘기는 이거죠. 이 클로버라는 단어 속에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러브, 사랑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버가 행복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있어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작은 발견이지만 뭔가 의미를 가져다주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생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는 뭘까 해서 이를테면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온 주제가 하나 있죠. 인간이 궁극적인 선 또는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다. 근데 정작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며 무엇이 행복이냐, 출세가 행복이냐, 부자가 이제 부자 되는 게 행복이냐, 결혼하면 그럼 또 행복이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이 통찰을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너무 놀라운 얘기죠. 우리 지혜 씨. 지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3: 행복하기.
1: 그렇죠.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 앉아 계신 자매님.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계신 자매님은 왜 학교는 다니고 했어요? 그렇죠.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불행해지는 거 알아, 이 자식아? 그래서 결국 그 얘기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 더 하라는 얘기야. 이거 있잖아. 공부 안 하면 맨날 뭐 우리 부모들이 그냥 땅만 파고 뉴욕 하나 끌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인마. 남의 종노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얘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공 뒤에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죠. 자, 직장 가지고 계세요?
2: 직장이요?
1: 직장.
2: 직장. 네. 학생입니다.
1: 학생. 직장은 또 뭐예요? 이거. 시그네처 대신. 야, 하여튼, 앞에서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 있다면 왜 직장을 가요? 답안지 보여주고 얘기하면 정말. 결국은 돈 벌어서 뭐 하겠다냐,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직장을 얻으면 다 행복하고, 공부를 하면 다 행복하고,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고, 이제는 GNP 또는 GDP 이렇게 해서 국가 간에도 이 국민의 뭐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총행복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뭘까에 했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거에 보면 이래요. 젊어야 한다. 남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남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한다.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한다. 가족과 여가를 중시해야 된다. 웬만하면 크리스천이라면 다 나는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행복의 개념이 뭘까를 우리 되물어보자는 건데, 행복이란 경제학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지학에서는 결국 복지시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거기다가 화학계에서는 황산 소비량으로, 영양학계에서는 육류 단백질의 섭취량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왜? 그게 우리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인쇄업자는 독서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여권 신장론자들은 여성의 권익. 자, 그래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 정계에도 그 여성 할당제라는 게 생겨나고, 그래서 30% 이상은 여성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따위잖아요. 여권 신장이 되면 그래서 그 나라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순서가 빠르다, 또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이 한국의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성경의 66권의 성경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몇 권이죠? 여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책이 몇 권이에요? 하나? 두 권. 뭐죠? 에스더하고 룻기. 근데 최근에 신학계 그 파장이라는 게 그 여성 권익의 신장 때문인지, 그 한국인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한 권이 발견이 됐다고,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숙이라고.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또 행복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냐 할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웃고 사느냐, 또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것 가지고 저는 또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제각기 저마다의 정의를 나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일반론으로 얘기했을 때 행복은 이런 요소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든지, 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골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꿈을 지녀야 된다. 뭐 이를테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분명한 삶의 목적 아래 꿈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며 만족을 누리는 상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합의를 하고서,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일반적 정의를 하자 해놓고서 얘기해 보시는 것은요, 이겁니다.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이에요. 그러면 욕구 이론이 이건 건 알고 계시죠? 우선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맛있다 그래요? 그냥 기분 좋다. 또 행복하다. 저렇게 결론을 빨리 내려줘서 좋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족스럽다 이게. 그렇죠?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배고픈 것을 채워줘야 돼요. 줄인 배를 채워야 되고 그게 아니면 사람이 불만이 이제 싹트는 거죠. 그리고 불만스럽죠. 그렇잖아요. 국가로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식량을 제대로 국가가 이렇게 저 공급을 못해주면 그렇잖아요. 쌀 생산량이 뚝 떨어졌는데도 그 제대로 수입을 뭐 안 해준다든지 국가 가는 일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만족스럽다. 그렇죠? 자, 거기서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점심을 먹었는데 뭐가 생각보다 막 짜게 먹었는지 목이 막 마르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를테면 물이 여기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제 또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사람 정신없이. 이러면서 꼭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물을 마시고 나서 갑자기 풀렸을 때 이런 감탄사를 한단 말이에요. 살 것 같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만족스럽다 이거죠. 만족스럽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휴식도 마찬가지죠. 이 생리적 욕구에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 혹시 경상도 출신이 있어요? 한 분, 또, 둘. 근데 이 결혼은 한 거죠. 마누라란 말이 경상도에서 나온 말인 건 알아요? 그렇냐고 지금 되물었죠? 마누라란 말이 경상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누라.
4: 마누라.
1: 그렇죠. 마누라. 고마 누워라. 마누라.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는 몇 분이 있어요. 마누라. 누워라. 자, 이 말이 곧 무슨 말인 거 아니? 여성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스갯삼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수대교의 붕괴는 관리 소홀이나 공사 부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속 피로증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이랬을 때 우리는 비교급의 이 말을 이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요. 여자는 부서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헬라의 뜻은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여성은 그렇게 상처받기 쉽고 여성은 깨지기 쉽다. 요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연약한 줄 알아 이랬을 때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약하다는 건데 여성이 더 약하다 이 소리예요. 남자들도 잘 울어요. 잘 삐치기도 하고 또 제같이 갱년기를 지나면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여성들은 남성성이 이렇게 강화되고 남성은 여성성이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여자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응? 그 앉지고 말이지.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던 마누라가 어느 날 이게 거라사인의 광이 돼서 돌아왔다 생각해. 응? 그럼 내 인생은 이게 이제 끝나가는가? 뭐 또 이런 생각에 자기심도 빠지고 많이 혼자 울고 막 그래서 여자 남자들이 슬프다 여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슬프다 그래.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고 여성들도 휴식이 필요하는데 사람이 못 쉬게 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두 다리 좀 쳐먹고 장비를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보세요. 중요한 건 또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은 게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참 좋은 책이죠. 네, 제 책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추천하는 거는 이 저자를 제가 잘 알아요. 벌써 예, 눈치들을 다 긁은 거예요? 네.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안전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욕구.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욕구. 이 욕구를 좀 이해해 오는 게 아주 좋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흔히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 또는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으로 제안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며 환난과 어려움에서 친히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접 만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래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또 교리라고 그러죠. 내가 믿는 신앙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성령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잘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무분별한 그 열광주의라든지 신비주의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실생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신비로운 역사와 열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가 7장에 지난주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봤습니다. 곤고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것이 공존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육체적인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영적인 생각이 공존해 있는데 세상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8장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을 소개를 합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지껏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많은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었던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너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한 번 다른 문제를 또 다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번 재판했는데 야 이게 형량이 너무 작다. 다시 또 재판을 해가지고 10년짜리를 20년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됐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정과 욕심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정죄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20년, 30년 정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의 죄책감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그와 같은 죄 문제를 위하여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들을 어큐즈하겠죠. 고소하겠죠.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죠. 과거를 들추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2절로 넘어가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3절에 그것이 뭔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려가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뭔 일을 추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중심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6절에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그냥 세상적이고 다 잃어버리고 뭐 더럽고 추한 거 없고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하면 안 돼요. 7절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나와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나와 원수가 되는 행동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욕심이 간혹 가다가 이 세상적인 게 끌려갑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서 조그만 책에서는 본 건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멜라라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집에 고양이를 길렀다 그래요. 혼자 사는데 외로우니까 고양이를 길렀는데 뭐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뭐 씻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침대 옆에서 같이 자고 하여간 이렇게 애지중지하더니 고양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여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한 자기 분신과도 같았는데 이 고양이가 죽고 나니까 그 허전한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고양이 옆에 그냥 그 자리 같이 가고 보니까 고양이 주려고 사온 그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고양이가 그리워서 그 고양이가 먹는 그 밥을 자기가 먹었어요.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저도 21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쇼핑센터 갔는데 무슨 뭐 치즈하고 콩하고 섞이고 뭐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고 다른 거보다 근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개밥이에요 그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당기는 고양이 밥을 먹었어요. 그 옆에서 자기가 고양이 없는 그 자리는 잤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고양이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20년을. 20년을 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고양이 같이 행동하고 고양이 같이 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을 때는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말 고양이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고양이 같이 대답을 하고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행동을 하고 이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이 구경을 했는데 아 그냥 물이 콸콸 내려가면서 맑은 물이 쭉 나니까 목이 말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물을 한 컵 들이마셨다. 한 곱부 그냥 마신 거예요. 그리고 쓱 보는데 P-O-I-S 그러니까 poison 이런 글자가 써 펜말이 싹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독약, 동물이에요. 동물. 시원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쓱 보니까 독약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망해요. 근데 그냥 뭐 토하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창자가 녹아날 거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막 내뱉고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오겠습니다. 독약을 마셨으면 울컥했어요. 의사가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아가라 가서 물을 착 마셨는데 그 옆에 샘물에서 먹었는데 이게 독약이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펜말이 써있는데 거기 뭐 P-O-I-S-O-N 포이즌이라고 딱 써있다. 괜히 의사가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포이즌이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낚시금지라는 뜻이야. 외국인인 것 같아요. 낚시금지라는 건데 하여튼 독약이라는 걸 보고 나니까 뒤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그렇게 아픈 건 독약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픈 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다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만큼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랍니까? 어린아이 그냥 쑥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먹고 자고 해서 건강한 청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고 아직도 이 죄로 물든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결된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뭐 세상과 동떨어져가지고 뭐 수도를 닦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8절에 보시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사실은 그 이유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나만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욕심만 채우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 조금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깊은 사람은 이제 남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내 거라고만 하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포기를 안 하잖아요. 놓지를 않잖아요. 애들은.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남에게 나눌 줄도 압니다. 쉬어하는 거예요. 조금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계도 그것이 아닐까. 나 이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도도 그냥 안방형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한 기도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중보해서 다른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곳 환경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이건 고상한 이야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이제 선교주일입니다. 4년마다 오는 세계하는 선교대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저희에게 두 분이 와요. 세 분이 옵니다. 양성 교사님 이번 금요일날 오셔서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 보고 들은 것은 사역이 너무도 중요해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지만 캐토릭 국가인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개신교로 돌아옵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들과 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뭐 언제 도망가고 언제 사라지고 시베리아를 끌려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품고 가는 것이.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어 죽으면서 매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육신의 생각, 나만을 생각하고 내 만족과 나 중심의 생각을 조금 벗어나는 게 인격자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그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바르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 가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육체는 아직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쓰러집니다. 세상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망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11절에 가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은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언젠가 여러분과 내 육체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컨트롤 당하느냐. 여러분 그 바로 앞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비록 내 몸의 육체와 이 영적인 것이 두 개 다 공존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강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연약하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도 살려줄 것이야.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수천 년간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틀리면 랍비들이 잘라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뜻을 좌우합니다. 이런 율법 학자들이 봐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다 잘라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적이 없다면 이 거짓말 같은 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담긴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많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정규 전사님 이단 이야기하다가 도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 책 복음서가 엄청 많아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실이거든요.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의견이 있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는 부족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기운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연약해졌을 때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육체도 살려줄 것이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이란 뭘 말합니까? 먼저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정죄함이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죽은 자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실패하는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삶을 말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린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나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같은 영이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썩어질 이 연약한 육체까지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그날이 이제 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기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많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곁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비록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런 그 은사를,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우리가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젠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과 이메일을 읽어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BBN 방송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는 BBN 방송을 사랑하시고 BBN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BBN을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를 직접 전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친구에게 BBN 알리기라고 하는 란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결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옷자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자꾸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자꾸 호소하려고 하고 그 종교성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은 다른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잠언 19장 17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0번째 강해 믿음과 선행을 전해주십니다.
1: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그 믿음의 길에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게 결국 그들의 모든 신앙 자체가 실패를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데에 너무 관심들을 둔다 할까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것이라면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걸 자꾸 신앙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예 안 보려고 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자꾸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자꾸 호소하려고 하고 그 종교성을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아니한 다른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선행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선행을 요구하시느냐 그 점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선행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고 어떻게든 그 선행을 부지런히 많이 실천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됨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다르게 비춰지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될수록 선행을 하면 좋다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지금 이건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인정하시느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건 덮어버리고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좋으니까, 맞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는 길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 인정치도 않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끼리 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별 문제 없죠. 믿음의 길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끼리 놀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청 터지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아무리 성경보다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것들 얘기 하나하나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논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그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생명과 연관의 문제이니까, 구원의 문제니까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심각해요. 이런 얘기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저는 심각하니 여러분 심각하지 안 해버리면은 제가 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암담화돼야 될까요? 답답화돼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선행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니까 신자라면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뭐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걸 선행이라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이건 뭐 교회 밖에 사람도 아 그거 선행이지 구제니까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한다. 그 선행이 믿음의 실천이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자가 선행을 하면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렇게들 또 알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행, 그 선행이라는 것은 신자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고 또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납니다. 대중에는 불신자도 만날 것이고 또 아니면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불교인도 만날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선행을 하지를 못하고 타인에게 뭔가 해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한참 그 막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이 사랑의 교회. 예전부터 문제시 되고 하는데 지금은 또 재판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뜻님 많이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법 도로 점령.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시끄러워졌을 때 하는 말이 사회법 위에 들어봤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뭐가 있다 갑니까? 영적 제사법이 있다. 내가 듣다 이런 법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회개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근거해가지고 영적 제사법이란 말을 하는지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영적 제사법을 따르니까 사회법 위에 있다. 교회는 사회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목사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사회법을 어겨서라도 건축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부렸어요. 그걸 두고 또 영적 배수진을 쳤다. 영적 갖다 붙인다 말이 돼요. 그분 논리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사회법을 어겨서라 나중에 건축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 된다. 지금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축을 해야 되고 건축한 다음에 그 건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 아주 귀에 걸니까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를 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그런 모습에 비유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이 더 낫죠. 훨씬 낫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선행을 하는 걸 두고 선하다고 해야 됩니까? 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선행이란 걸 합니다. 그걸 보고 야 선하다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뭐라 하실래요? 악하다. 뭐 때문에? 안 믿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걸 이제 선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두고 선행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악행이라고 해야 되느냐 곤란한 문제가 이제 있단 말입니다. 사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악행한 악한 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이라고도 못하고 악행이라고도 못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보통 행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선행 아니면 악행이에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참 애매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다 죄야. 그게 어떤 행동이 이건 따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든 선행을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닌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나옵니다. 아니면은 목사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주일을 지킨 복 받으니까 그 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똑같이 믿음을 따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따라서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데 그 난 주일 나왔는데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한 겁니까?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기도를 했다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예비를 드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낮에 커피 마시면서 잠깐 나왔던 말이 제가 설교하며 했다는데 옛날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두부 사왔는데 그 두부를 뭉개가지고 하수에 버려버렸거든요. 전 그때 그게 주일 지키는 것인 줄 알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쫓겨나 각오하고 두부를 버렸습니다. 그때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전도사 다운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겠죠.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고 뭐가 됩니까? 그게 죄다.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죄다.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 현실 그런 거예요. 온통 뭔가 믿음을 한 것 같은데 펼쳐놓고 보니까 죄더라.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의를 지키든 선행을 하든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분되지 못할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격이 생긴 건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천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어떤 실천했습니까? 어떤 선행했습니까? 그걸 아예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 이런 행위의 죄야?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지?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뭘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 것만 받았죠. 그 차이를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안 받았는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제사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을 따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믿음의 차이는 예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금방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 이렇게 말.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 예물이 증거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다. 그 예물 차이가 뭐였습니까?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가인 예물은 뭐였죠? 곡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동물 곡식 그 차이가 아니고 처음 것과 처음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 것과 처음 것이 아닌 거. 처음 걸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주어진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처음 것에 담기는 고백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하나님이나 그 뜻인데 처음 것은 뭐냐?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벨 제사는 나에게 나와지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아벨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그냥 곡식입니다. 처음 것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죠. 그것은 가인이 자기 힘으로 수확한 것을 바친 것에 지나지를 않은 겁니다. 나 이만큼 노력해서 수확한 것을 바칩니다. 잘했죠? 그거예요. 바친 행위. 그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재물 바치는 자기 정성과 실천을 하는 게 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행도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선행이라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한 행함은 선행은 자기 선행의 의미를 안 둬요. 선행을 실천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없는 건 물론이고 내가 한 것을 선행이라고 간주하지도 않는 겁니다. 난 선행했습니다. 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도와주게 되었다면 그런 마음, 그런 행함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를 언제나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만 봐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좀 선한 사람이 됐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면은. 근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함을 자기 실천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실천했습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 속성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비록 선행처럼 보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악하다.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 내용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늘 그 성급해요, 좀. 성경 보면서. 성경 보면서 보나마나 이건 이런 뜻이다.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정말 성급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성급하게 이건 이런 뜻이라 결론 내려버리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 그 선행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굉장히 성급한 생각이죠. 우리 생각만 살아요.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도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해가지고 부자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야 구제 안 했을 거니까 대쳐두고 구제해가지고 난 부자 됐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구제하면 한 것만큼 내 거 나갑니다. 그게 뭐 돌아와가지고 몇 배로 채워지고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성경 이런 구절 때문에 아 내가 부자 되려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구제 되다면서 막 집 팔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성경이 참 그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난감해지는 것도 얘기한 대로 너무 성경을 성급하게 보기 때문에 난감해지는 것이고 이대로 실천할까 말까 헷갈리는 것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나 갚아주신다는 것도 너를 부자되게 해줄게. 물론 방금 풍족도 우리가 부자된 그런 풍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인데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 넘어가지고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돈으로 재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으로 갚으셨다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믿음을 따라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이해는 믿음을 따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자기 행함을 따라 이해한 겁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아 갚아준다네 부자 되겠네 그럼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고 재물로 갚아준다 이런 말이나 구제는 하나님 기뻐한 선행이다 이런 말이나 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실천 또 자기 공로를 따라 이해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사람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가난하다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말들이 없어요. 가난하다 할 때 쉽게 떠오른 기준은 돈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 그게 우리의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없어야 가난 축에 들어가냐? 또 이런 기준이 나오겠죠. 돈이 얼만큼 없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한 가난이 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돈 있고 없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외부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성경 안에서 잘 못 안 들립니다. 요즘 귀가 어두워가지고. 아, 고아 가부. 어, 예. 맞죠. 근데 법이 넓혀오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지냈을 때에 그들 처지는 괜히 가난했죠.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땅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거주할 땅이 없죠. 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먹지도 마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부자, 가난한 자, 부부님 모두 가난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종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땅이 없으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처지.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매일 만나가 내렸을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습니다. 하루라도 안 내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셔서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자다. 그게 너희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쯤에 딱 거두어라. 매일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살아는 죽는다. 그만큼 너희는 극빈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제해 주어서 살고 있는 그게 너희다. 그걸 이스라엘이 자기들 처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땅을 기업받습니다. 땅이 생겼죠. 그 땅에 농사짓고 곡식을 수확했죠. 먹을 게 풍부해집니다. 그러자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구제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난 자라 그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해서 곡식 거두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하신 고와 과부를 무시한 겁니다. 그 고와 과부, 가난한 사람, 그게 그들 처지였는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저 약자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이제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이 안 된 거죠. 이제 자기들을 부자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음으로 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잊었고 이걸 잊었기 때문에 약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있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한다 이 말은요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동정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나를.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 자기 인식 속에서 가난한 자를

그 마음에 대해서, 궁결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빌려줬어요. 떼먹을 염려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꾸었다. 그건 반드시 갚으신다. 떼먹는 일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받고 싶어요? 뭘로? 빳빳한 수표, 뭐, 그걸로 받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를. 그게 하나님 갚으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행의 의미, 그 선행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그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걸 선행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쌍한 자구나, 자기 인식하는 거죠.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동정심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하지만 타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제죠. 그게 우리 실체다. 그게 나야. 이걸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긍휼이 함께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긍휼이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긍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긍휼을 몰라요. 그럼 뭘 할래요? 긍휼을 전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긍휼을 나타내므로써 그 사람이 긍휼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긍휼이 그 마음에 자리하는, 그 풍족이, 그 부여죠, 그것이. 그게 진짜 의미의 구제고 선행이에요. 그래서 구제도 선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죠.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바로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실천하는 도덕적 의미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에 의해서 나와진 선행, 그 행함, 그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에요. 결국 우리는 선행이란 말 앞에서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선행을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해하면서 선행하는 걸 신자다운 것,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그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참 알 수가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이걸 알고 초점을 둬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혜를 가지고 몰라, 정말 몰라요. 우리 지식 가지고 접근해봐야 선행, 남 도와주는 것, 그 수준밖에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미가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니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구절이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 제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제물 몽땅 바친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선지자의 말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뭐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냐 이걸 바로 알자. 그 방향이죠. 바로 알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성령으로 인정하시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에서 얘기한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께 구하는 것이고 그걸 바른 경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쳐버리면은 그게 뭔데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오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 말씀드렸죠. 뭐 잘 아실, 이해를 하실 것 같다 생각하는데. 자, 정의를 행한다. 의를 세우는 거지 알겠습니다. 의를 세우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처벌하는 의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를 물고 뜯고 그걸 비판하고 이게 정의가 아니고요. 내가 일단 죄인이고 내가 죽일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정의시켜야 되죠. 그럼 내가 심판받을 자 아닙니까?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막 불이 갔으면 참지 못 뛰어들어가서 뭐 말리려고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대놓고 얻어 터져요. 요즘에는. 불의는 나 자신이에요. 따라서 불의한 나를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정말 주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정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자연히 인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자가 나의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인자가 대신 담당했으니까 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에 아 나는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구나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선행이라 그래요. 그게 선행이죠. 이게 선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성경 시각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얘기한 선행의 의미는 도덕적 개념이 거의 전부예요. 다 도덕이죠. 성경의 의도를 따라 이해하는 것 이건 아예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도덕으로 흘러가 버려요. 설교도 도덕으로 가득해 버리죠. 도덕적 선행만 있으면은 믿음 좋은 것으로 인정해 줘버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건 참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선행은 믿음과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선행이 곧 믿음의 모습이에요.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것도 참된 신앙과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선행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닌 걸 아시겠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선행을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행을 믿음으로 연결시켜버리면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결국 교회 스스로 도덕적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 좋은 일하면 막 칭찬해주고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선행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행함이지 내 행함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선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나와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온 신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소원하던 것과 예수님을 안 후에 소원하게 된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소원, 내 영광이죠. 다 모으면 내 영광이에요. 내 잘되는, 내 이름이 높아져, 나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된 후의 소원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걸 선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선행이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삶을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 선행 모든 걸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서 어떤 길로 끌어가시는가를 늘 좀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4번째 시간.
1: 길선조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장대현 교회하면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길선조 장로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장대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천하보다도 말이죠.
2: 니보라우 덕세, 내래 오늘 자네를 찾은 거는...
0: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 길선주는 지난번 소동을 일으킨 사내를 앞에 놓고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
2: 자네를 보고 있으면 자네 오마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 생각이 나는구만.
3: 일 없습니다. 그저 내 오마니의 죽음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꼬드기지 말라우요. 내래 그런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자네가 뭐이라고 해도 내래 상관이 없어. 하지만 자네마저 이렇게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이세.
3: 누가 뭐이라고 해도 내 오마니를 죽인 것은 교회당에 있는 예수 귀신이고 그 귀신을 쫓는 추종자들입니다.
2: 그 니보라우 덕세,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엔 자네 오마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네가 잘 알지 않나. 돌을 깨우치겠다고 혼자 굴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3: 기고야 내리 알디오. 그래서 모의가 없겠다는 겁니까?
2: 그런 삶은 날 만족시키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디. 자네 오마니도 바로 그러셨던 분이시네. 비록 무당으로서 살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는 그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3: 거저 시끄럽시다. 내리고 기딴 소리라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니 날래 나가시라요.
2: 덕세, 자네 오마니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나? 그건 바로 자네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어. 자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자네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달라고 했디.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네. 저 덕세, 저 그리고 또...
3: 그만고 그만하고 나가시라요!
2: 한 가지만 더 말해야 하겠구만. 외놈들이 자네 오마니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자네를 이용하기 위해서야. 돌아가신 오마니를 욕되게 하디 말라오.

0: 아니, 장로님께서 덕세네 집으려고 하셨다니, 응? 그거이 무슨 말이네?
1: 아, 글쎄, 오늘 아침 일찍이 덕세를 만나러 가야 하시겠다고 집을 나섰다고 하십니다.
2: 아니, 혼자 말인겨.
1: 아마 그러셨다지. 언제 그분이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시는 거 봤네.
2: 아이고야. 아이, 그러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실라고. 아이고, 이리 어쩌면 좋겠노.
0: 아, 다른 소식은 없네. 장로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 말이야.
1: 아직 없으십니다.
0: 아유, 이거 큰일이구만 기대. 큰일이야.

턱수의 그놈이 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왠지 어딘가가 부족해, 어딘가가. 턱수의. 놈이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 되겠구만. 내 놈을 다시 한번 만나. 이번 일요일에 장전 교회당을 한 번 더 뒤집어 엎으라고 해야겠구만.

0: 그저 또 어쩐 일로다가 날 만나자고 한 거야요.
1: 아, 턱세상. 이신전심이라고. 그저 마음이 통했네.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0: 내래 이제 할 말 없시다. 괜한 헛수고 그만하시라요.
1: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자자자자자. 자, 우선 술 한잔 거라게 드시지요. 자자, 어서 한잔 드시라요.
0: 그리고 나한테 모의가 할 말이 있어서리 이렇게 날 찾은 거예요.
1: 자자자, 어서 한 잔, 자자자, 드십시오. 예. 아, 덕세상, 아, 저, 지난번 내 말을 잊지는 않으신 거지요. 다시 한번 그 장대현 교회당에 가서 예수 귀신을 때려 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했는데, 대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르치게 돼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0: 괜찮겠습니까? 그러다가 놈이 다시 난장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1: 이거이 구두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꼴이 되었으니 내려가서 확 그 놈을 그냥.
2: 그만, 그만하시라요. 덕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덕세의 오마니가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덕세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세다. 덕세가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세다.
3: 그 후 다시 주일이 돌아왔다. 성도들은 지난주의 악몽을 잊은 듯 평온한 모습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4: 아이고, 큰일 났어. 예, 큰일이요.
5: 아이고, 조용히 좀 알아. 아,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큰 소리네.
4: 지금 밖에 떡새가 와 있습니다. 떡새가.
5: 뭐이가? 독새?
3: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갔다. 말처럼 덕새는 손에 술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의 이론과 도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워런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증서인데요. 이 물건이 언제 기간까지 이상 있으면 아무 소리 없이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가게에서는 두 말 없이 그 물건을 새로운 물품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보증서가 그렇게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당신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왕국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분을 내고 다투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3: 이사야 제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성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섬 기울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5: 제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뇨.
3: 제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달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량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달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5: 제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에서 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D.L. 무디는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신명기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들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갈렙은 그가 바라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매우 훌륭한 인물인 것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는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면서 아낙 자손이 거하는 산지까지도 장차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원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어찌 목사가 반대하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믿음대로 실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유익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밟고 다니며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갈렙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된다는 것, 전혀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다 한결같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 뻗어라. 예, 그리고 걸어가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로 그가 임명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고 봐요. 그것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따라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복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몇 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9절을 보실까요?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 중에 일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을 당시 10대 청년이 꽤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령을 20세로 정하사 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상이 되어야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20세 미만으로 계수에 들지 않는 어린 세대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부모들은 어린 꼬마들이 안전이 꼬마들의 안전이 두려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라고 아마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린 자식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라. 너희가 매우 우려하는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접경에 와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어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40절로 41절을 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니라 하시매 들어갈 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만약 그들이 뒤로 후퇴한다면 그들은 이른바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한 그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깨닫고 만약 다시 회정할 경우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만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회중에게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의 싸움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죠. 그들이 이때 가나안 땅에 올라가 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할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대결하여 싸우고자 한 동기가 신앙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리 만무하죠. 이거 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자, 1장 4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처음부터 산지로 올라갔더라면 그것은 신앙심의 발로였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그들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것이고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인간적인 잔꾀로 행하는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걸 뭘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처음 그것을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의 사업은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의 이러한 생각이 참다운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여 어느 사업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는지 그 사실을 쭉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제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주님을 내 사업의 후원자로 모셔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생략한 채 결과만 따온 그의 사업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참된 믿음과 인간의 얄팍한 판단 사이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감으로 나타난 결과여야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 이건 다른 게 뭐겠어요?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인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막 앞으로 나아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과 불평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통곡하며 운 것은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가데스까지 쫓겨간 것, 그게 원통에서 울었던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전쟁의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도가 체포되면 눈물 흘리는 것을 압니다. 잘못한 사람들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카메라가 막 쫓아와서 당신 어떻게 그러면 후회한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눈물입니까? 자신의 강도 행각을 후회하는 참회의 눈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가 우는 것은 자기가 붙잡힌 것이 원통에서 우는 겁니다. 범죄 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와 같이 슬퍼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분명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신명기 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여행에 대해서 들려주는 회고담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회정한 후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로 가보겠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각이 매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이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세일산 주위를 맴돌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이었어요. 즉 그들은 일보의 전진도 없이 세일산 주변만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엾은 모습인가. 이 가엾은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방관하실 수만 없었던지 마침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지만 전혀 보람이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실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가보시면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때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 분명한 것이죠. 세일산은 오늘날까지 바위가 많은 페트라시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세일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에서 자손의 기업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국가를
또 국가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 여기에 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즉, 나라마다 국경을 정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대부분이 바로 국경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같은 백성에게도 당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어둡게 했다, 눈멀게 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직분은 사역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직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역 또는 직무 이렇게 번역 했더라면 더 잘한 번역이 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21장 19절을 보시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거기서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r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ministry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역이죠. 직분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잘 들어야 할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되고 또 들으면 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역자인 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그 일행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언제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는 경험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한 박해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미워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 순간 그는 그 복음 앞에 이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복음의 빛이 사도바울의 마음에 비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바울은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한평생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역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면 구원받은 확실히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친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의 빛이 제 마음에 비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토요일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저를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놀라운 특이한 그런 경험은 저에게 없었지만 마음의 문을 제가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복음의 빛이 제 마음속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친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해야 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결국 자기가 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작정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설교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설교자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의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도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한다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전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는 그것을 전파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 원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고 또 사도 바울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역자들을 종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번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핍박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리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뭐 바울처럼 이렇게 심한 환난과 핍박 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목사로서 제가 많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리려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들어 축복기도 하라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런 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아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일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주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이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 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 내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 속에서 속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이 글이 엄청 공감이 됩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했더라도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계속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니까 사역자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과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역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남 몰래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역자들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즐기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숨은 부끄럼의 일 없이 항상 떳떳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사역자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럼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바울이 어떤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고린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바울 당시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어요. 사역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꾼이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사꾼이 되는 것이죠. 새삼십네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된 지 이제 14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결국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척할 돈도 없고 또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면 돈 없이도 저는 개척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국 교회 빌리면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지 말고 한국에서 개척을 하시면 저희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떠나면 진짜 제가 사꾼 목사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냥 미국으로 가면 나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꾼 목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으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절대로 속임으로 즉 이 사역을 생활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들도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를 안 전하고 자기 자신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만을 전해야 하고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0: 그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것도 그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엄청 많은데 마실 물은 정작 찾기 어려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역자를 또 사역자라고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역자님들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000년 중에 130년은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약 130년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성장하였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지도에 찾아보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건네준 한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부흥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기약 없이 전달된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과 그 지역 그리고 국가까지도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BBN 방송에서도 전도카드 한 장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ITL 전도카드를 직접 제작하여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ITL 전도카드는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에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께는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나사로로 평생 살기 위해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늘나라 위로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세 번째 말씀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 단식이 세상에 헛된 것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라 무슨 단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될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이 성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왜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가 이름 들지요? 지호가 손을 딱 들고 질문했어요. 지호 엄마 들어보세요.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럼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네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그래서 네 예수님을 내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 내가. 바울은 사명 때문에 빨리 못 죽었어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사명 때문에 못 죽는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담겨져야 돼요. 물론 신속으로 완료된 역사이지만 시간 공간 떠나 무슨 완료된 천국에 왔지만 아직도 누가 안 좋아요? 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못 죽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가세요. 행복하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무너뜨려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는 천국이 정말 좋아요. 그래야 천국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천국 싫어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세요. 담대해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자, 10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뻐시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직도 아니에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상을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천국 상급론을, 차등 상급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 말이 뭔지를 요한복음이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뭘 우리의 선한 것이 있어요? 아, 예수 믿고 나서 나오는 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 몸으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혈과 육밖에 안 나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혈과 육은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못 받는다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나이가 죄뿐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당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선하다고 해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선하다 해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요 절대로 생명을 못 받습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 전부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죽는 자도 자기 기쁘게 하려고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표, 비전, 꿈, 교회도 그런 걸 말하잖아. 비전센터 만들어놓고 목표, 비전, 꿈, 그건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쁜 거예요. 봐라, 우리 교회 봐라. 멋있지? 우리 목사님 봐라, 멋있지? 우리 장모님 한번 볼래? 얼마나 멋있니? 장성들이 수두룩하고 의사들이 수두룩하고 법조인들이 수백 명 되고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도대체 십자가의 영광을 뭘지를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율법 지켜서 어렵다는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행전에서 보면 복음 전할 때에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 4장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은혜를 받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네 것 내 것 없었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었대. 왜요?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나의 소유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뭐 오래됐고 경력이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자를 나눠줬거든요. 내 손이 움켜지시는지 갈면 갈수록 풀어지고 나눠주는지 보세요.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 그거 썩어질 거잖아. 썩어질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부활의 영에 임하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리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부활을 증언을 받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밭을 사모으고 땅을 넓히고 돈을 모아왔는데 세상에 부활의 그 증언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 나눠줬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안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것을 내 것이라로 하지 않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겠죠. 이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절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미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여러분 철학하시면 초급 단계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과 바울이 쟁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무슨 이방신을 전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위하여 막 섬긴다고 성전을 지어 신전을 지어 바치고 막 신을 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성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복음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전혀 종교와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요,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하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세례를 항상 단지 물 뿌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도 나와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 아래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우리와 그리스도 함께 묶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확인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이걸 확인당해요. 그래서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뭐예요? 부활의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만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되는 길이다.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좀 길어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자꾸만 혈과 육의 그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은 거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할례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에 할례를 받은 자는 뭘 자랑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나는 안식을 다 지켰어. 나는 11주 한 번도 안 빼면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첫째 무엇으로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성령으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면요. 불평이 나오든지 자랑이 나오든지. 다시 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런 봉사를 다룰 수 있느냐 말이야.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자이언티 아세요? 자이언티. 앨범 2년 만에 새로 앨범 나오는데 그냥 차트 쫙쫙 올라가세요. 음원 차트 올라가는 거. 자이언티 양화대교 불렀던 가수. 그 사람이 2집이 나오는데 제목이 바람이라는 그 두 번째 타이틀 끝곡이 바람인데요. 나는 바람인 줄 알았어요. 바람풍. 그게 아니고 바람이었어요. 원터였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근데 뭘 원해요? 노래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자기는 노래할 게 없대요. 근데도 사람 자꾸 보면 바란대요. 위로를 원한대요. 그럼 목사한테 뭘 원해요? 뭘 원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원하죠. 다독거리는 걸 원하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죠. 바란대요. 그때 이 자이언티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원할 거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뭘 원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나 같은 놈이 원함이 있어,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로 나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봉사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회개해야 되고요. 지사랑이 나와도 그거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여 내 죄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 죄가 십자로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른다면요. 그런 사람처럼 봉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봉사하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지사랑 아니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올 텐데 뭘라고 봉사해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봉사해서 감사하고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예수입니다. 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를 잘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파예요. 진짜 할례,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수준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고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간 사람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성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자랑이라는 것. 정말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 다 지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그 놀라운 자랑들이 이제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에요. 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노력해서 부활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좁으면 좁은 길을 가서 부활에 이르러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혈과 육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혈과 육으로 나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난의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가는 자는 불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 부활에 이르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어디를 가는 거리다? 십자가구나.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함께 죽는 길이구나. 이게 부활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러면 이 역사 속에 나는 무너져 내리거나 맞구나. 나는 흐물흐물해지구나. 소화되어 가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인생은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망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디로 연합되면 돼요? 십자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성도가 가는 이 역사서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만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십일 좀 이 땅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더란 말이에요. 11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2: 모든 구약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며 예수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I'm nothing. 허사예요. 허사.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나요? 이 믿음 없으면 가짜예요. 그럼 어째라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모였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 여기는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게 복음이라면 돌아가십시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복음이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이 임하여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거 동의하고 그거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노력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는 거 의미 없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 역사에서 얻었다함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멸망해야 달려가는데 예수님 와서 뒷덜미를 잡아버렸어요. 잡힌 바 된 거 방향이 틀어지죠. 잡혔으니까 방향이 틀어져요. 멸망으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구원의 확신 너무 가지는 거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거든. 나는 잡혔어요. 이미 영원해요. 완전해요. 묵시도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아직도 달려간다는 거죠.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헬라로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늘나라 위로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복음의 길로 왔습니까? 믿음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들을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방향과 목적이 어디라고요? 세상의 것, 땅의 것, 보암죄가 무거움죄가 세상에 자랑이 된다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예수 믿고 성공하는 나, 땅의 것을 생각했잖아요. 이게 왜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보세요. 멸망할 것을 구해갔잖아요. 멸망할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벌로 들어가는 거죠. 왜? 멸망한 것을 구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는 채워도 끝이 없어요. 배, 그들의 신은 탐심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일을 생각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땅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하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0: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형이 우리에게 임한 자만이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려. 이 말씀 한 말씀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임한 자 맞아요. 이 말씀만이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면 성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면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 어떤 몸이라 그러세요?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공간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사도 그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기에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음식 드셨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 몸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몸. 아까 사도 요한이 부했을 때에 엎드려져 죽게 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이 낮은 몸도 이 약한 몸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님께 영원히 살 몸이 안 되겠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이 안에 믿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7일을 수요일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자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그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논리적 순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 주님을 영원 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언약 밖의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에다 던져놓을 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건 죽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의 길을 간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에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바울처럼 뭐라고요? 지금까지 자랑들은 배설물이고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죄짓는 몸, 이 연약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담겼기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 입은 분이 당신이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배신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교회가 나를 아프게 했는가? 만일 문제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에 있었다면 당신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신앙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BBN 방송국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며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 그리고 대화방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0: 이제는 BBN 한국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고 방송사에게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BBN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선교 후원, 성경대학, 대화방 등 그 밖에 많은 궁금한 내용들과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더 빠르게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담 문의란 코너가 보이고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메일 보내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남기실 말씀에는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왕국이 오면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분을 내고 다투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할리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한 경험을 옆에서 겪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극적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대 소녀 시절 몇 주 사이에 그 두 종류의 위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녀의 의문과 의심은 마침내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조이스? 애들 다 어디 있지?
2: 아니, 또 밖에 놀러 나갔나 봐요, 빈스.
1: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야. 걱정하지 마, 조이스.
2: 빈스, 당신의 18살 난 아들이 술 마시고 마리화나 흡연을 하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있는데 걱정을 말라고요?
1: 괜찮을 거야.
2: 우리 예전에 그 매 주일마다 함께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드문드문 다니더니 이젠 아예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퀸즈로 이사를 한 이후로는 함께 저녁 식사하는 때도 거의 드물었고요.
1: 다른 많은 집들도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야, 여보. 원래 다 그런 거라고.
2: 난 마음에 안 들어요.
1: 원래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해. 애들도 때론 알아서 성장해야 한다는 법이야.
2: 우린 아이들을 잃어가는 중이에요, 빈스. 애들이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가정의 자녀들 중 하나였습니다. 10대였고 인생의 여러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할리 해먼의 실화 간증으로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으며 어떻게 사슬을 끊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저는 롱아일랜드 코피아그에서 사랑 가득한 가정의 네 자녀 중 셋째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매우 즐기는 가족이어서 우리 생활은 거의 모든 것이 운동으로 채워졌죠. 전 학교에서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매우 경쟁적인 아이였습니다. 여름방학에 해변에서 아버지와 낚시하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그 시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전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은 좋지 않았답니다. 전 거리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 몰래 집 밖을 빠져나가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가 저의 이상적 삶의 종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부모님은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통보하셨답니다.
2: 우리 퀸즈로 이사할 거야.
1: 아빠가 다니는 철도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다녀야 하는데 퀸즈로 이사를 하면 통근거리가 더 짧아지거든.
4: 하지만 우린 늘 여기에서 살아왔잖아요, 아빠. 저희는 바닷가가 좋고 친구들도 다 여기 살아요.
2: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일을 해야 돼, 얘들아.
4: 완전히 새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엄마.
2: 넌 잘 해낼 거야. 거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면 돼.
3: 제 나이 14살 때 우리 가족은 퀸즈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매들은 모두 제멋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친밀했던 형제에도 끝이 났죠. 저에겐 인생이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막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혼란만 더할 뿐이었죠. 큰 오빠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전 거리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전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퀸즈에서의 고등학생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학생들로 인해 과밀 학급에 아이들은 서로를 위협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죠. 비틀즈 매니아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70년대 중반에 고조되었습니다. 전 방과 후에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은 생존 싸움이 있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죠.
5: 아, 반대 피울래?
3: 좋지. 오늘 통학버스에서 있었던 싸움 소식 들었어.
4: 그렇지 뭐. 그것 말고 새로운 거 있겠니? 학교는 코미디 그 자체야.
3: 맞아. 아, 얼른 학교 때려치우고 내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4: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3: 뭐, 인생이 그저 더러운 속임수라서 그걸 배우는 거지.
4: 마리와나 하는 건 정말 도움이 돼.
3: 그런데 맥주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4: 저기에 있는 저 남자들 나이 들어 보이는데?
3: 야, 저기 네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봐.
4: 좋아. 하지만 난 집에 9시까지는 들어가야 해. 잊지 마. 비록 9시 귀가 시간이 절 또래들 사이에서 창피하게 만들었어도 그로 인해 진짜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수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몇몇 교회 활동도 시도해봤지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락 음악,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마리화나 흡연이나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달랐죠. 그런데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셨죠. 엄만, 아빠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1: 난 10대부터 계속 담배를 피워왔어. 못 끊어 그랬어요.
4: 하지만 담배 때문에 심장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던데.
1: 3개월간 일을 못한 것으로도 충분히 안 좋아. 의사가 그저 집에서 푹 쉬라고 했거든.
4: 운동도 하셔야 해요, 아빠.
1: 담배를 피우면 시간이 잘 갈 거다.
4: 전 아빠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네 애할머니와 애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 곧 플로리라도 가신다는데 너도 같이 가서 그분들 개먹이도 주고 산책도 시켜줬으면 한다.
4: 좋아요. 저희 외조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학업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하면서 계속 분주했죠.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
1: 대동맥류셨어.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뭔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등을 벽에 기대셨는데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셨대.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은 병원에서 살리지 못하셨다더라.
4: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외할아버지죠? 정말 건강하셨잖아요.
1: 나도 모른다, 할리. 나도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울 거야.
4: 엄마는 어디 계세요?
1: 지금 외할아버지 댁에서 애가 식구들과 함께 계셔. 지금 너무 힘들 거야.
4: 가위 없으신 외할머니.
1: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
4: 아버지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가 가지 않도록 당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묘지에 가기 전에 장례 차량이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로서는 가족의 죽음을 겪은 첫 번째 경험이었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제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몇 달 뒤 찾아왔습니다.
2: 한밤중에 경찰이 집에 전화를 했었어. 네 오빠가 차를 전봇대에 들이받았대.
4: 오빤 무사해요?
2: 며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더라.
4: 음주운전이었어요?
2: 그래. 옛날 친구들을 만나러 롱아일랜드로 가던 중이었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는 네 아빠가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일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는지 원.
4: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덮치는 어둠의 파도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3: 또한 저는 저만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왜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애를 쓰면서 전 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쯤 오빠 친구들 중 한 명이 그의 집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는 지역사회 야구팀의 투수였죠. 인생은 점차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때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 너 스탠 아저씨와 로레인 아주머니 기억하니?
4: 엄마 어린 시절 친구분들이요?
2: 그래. 그들이 이슬립으로 이사한 후에 통 소식을 모르고 지내왔어.
4: 근데 그 아줌만 왜요?
2: 그 친구가 느닷없이 나에게 전화를 했잖니. 네 아빠 심근경색 소식을 듣고 이번 금요일 저녁에 집에 한번 방문을 하고 싶대. 자기들이 운동용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있는데 네 아빠에게 빌려주고 싶대나?
3: 어머니의 친구 부부는 운동용 페달 밟기 자전거를 갖고 예정대로 방문하셨습니다. 전 그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아 실망했지만 로레인 아줌마가 달콤한 롤케이크 두 상자를 갖고 오셔서 전 공손하게 굴려고 애를 썼답니다. 로레인 아줌마는 당신의 팔 아래 성경책도 한 권 끼고 있었죠. 스탠 아저씨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아버지에게 설명하시는 동안 로레인 아줌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 네가 그동안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다는 거 알아 알린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돕기 원하셔.
2: 예전에 너 기독교라면 거부를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6: 수년 전에 나 자신도 어떤 일들을 좀 겪었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2: 그 복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니?
6: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2: 하지만 난 교회에 다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컸어.
6: 그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건 알고 있니?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2: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6: 물론이지. 이거 내가 보여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 그 말씀은 복음을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거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선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 구원을 받는다고?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6: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결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2: 거듭난다고?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6: 스탠, 당신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줄래요?
7: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한 남자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매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 여전히 저에겐 혼란스럽네요.
7: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1: 어떻게요?
7: 죄에서 돌이키고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빈스 씨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며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슬,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린 그 일을 위해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두 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해요.
2: 하지만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7: 영생은 우리의 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린다. 성경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 세상엔 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7: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록에서 그런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2: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 예, 정말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써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3: 저는 우리 가족이 분명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금요일 밤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달라지신 것이었어요.
2: 왔니, 할리? 나 오늘 밤에 구원받았어.
4: 구원받다뇨?
2: 오늘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왕자가 죽음을 당한 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하셨거든. 왕자가 한 죄인을 대신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처형을 당했는데 심지어 왕인 그의 아버지에게 그 죄인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쪽지까지 남겨놓았다는 내용이었어. 그 왕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도록 처형을 당한 후에까지도 두건을 쓰고 있었대.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아주 똑같아.
4: 엄마, 전 스탠 아저씨와 로레인 아줌마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해주신 그 이야기 전부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요.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다른 거예요?
2: 예. 아니, 만약에 네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네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니?
4: 그건 누가 알 수 있어요?
2: 난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알아.
4: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직 성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엄마도 거듭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거든.
4: 하지만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람과 비교해서 선행의 경중을 재보신 다음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2: 할리, 성경을 읽어보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봐. 그리고 기도해봐.
3: 저는 성경을 갖고 제 방으로 와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되진 않았죠. 제 삶엔 수렁으로 빠지는 행위를 멈추게 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배워왔던 대로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를 했죠.
4: 하나님, 만약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골로새서 1장에 나온 그 말씀들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희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읽었던 말씀들과 왕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맴돌았죠. 마침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 예수님의 죽음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묻고 저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엉엉 울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답니다.
2: 이제 너도 표정이 달라 보이는구나.
4: 엄마, 이제 저도 예수님이 절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어요.
2: 그래.
4: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십자가로 갖고 가신 거죠.
2: 그래.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2: 맞아.
4: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이젠 저도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2: 하나님 감사합니다.
4: 이제 전 결코 예전에 제가 아닐 거예요, 엄마.
6: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혼자이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과 침팬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침팬지가 산수를 배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인간이 가장 최근에 진화된 동물로서 가장 지적이라는 진화론적 가설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화론적 생각에 근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언어 훈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과 단지 단순 작업을 배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침팬지들은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의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은 작은 숫자들과 분수를 이해하고 분석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 동일한 개수를 서로 짝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91%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나무조각 분수판을 주었습니다. 2분의 1 판은 2분의 1을, 4분의 1 판은 4분의 1 등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이 판들을 2분의 1 컵, 4분의 1 컵 등의 물컵들과 짝짓기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들은 88%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수학적 능력은 침팬지 것보다 월등합니다. 더구나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으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다음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BB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다음 세상을 준비할 자세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성령과 더불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BBN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하나님께서 죽기로 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죄 없는 동물을 준비하셔서 그 대신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몸값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부른 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산에서 어느 날 온 세상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기에 충분할 만큼 고귀한 피와 함께 누구든지 그 제물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순양을 드린 지 약 1900년이 지난 후에 약속된 구원자께서 친히 이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그 순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산 언덕에서 희생되어질 미래의 번제물을 살짝 보게 해주셨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갑자기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반역적이기도 했던 이 특별한 민족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호하고 계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민족에서 선지자들과 성경과 약속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300만 명을 구해내셨어요. 그들이 거친 사막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발로 홍해에 그들이 건너갈 길을 열어주셨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셨으며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오셨어요. 시내 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서 그들 주위의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땅이 흔들리고 불이 타오르며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새로운 민족에게는 열 가지 법을 주실 거예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권거죠. 어떤 모임에서 테이블에 앉은 일행 중에 두 사람의 얼굴이 특별히 눈에 띄게 드러났답니다. 한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이 몹시 상해서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들이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한 여인은 다른 여인의 신념에 대해서 질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다툼은 결국 첫 번째 여인이 식당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걸로 끝이 났고요. 또 다른 여인은 놀라고 창피를 당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의견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단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악한 건 아닙니다. 그저 의견이 다를 뿐이죠. 양보 없는 험한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고 또 예의와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사람들과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며 사는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에서 쉽게 벗어나게 만드는 교만이 있죠. 또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과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분노나 억울함이 촉발되곤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능한 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 수도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문의 해답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진리를 몰라서 빌라도처럼 질문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 가족 여러분,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곳에서 진리를 찾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지으셨기에 영혼까지 지배하고 계심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기대치만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나 사람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실망하는 이유는 꼭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취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를 벗어났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형제 한 분이 한 자매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프로포즈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드디어 그 형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러나 그 형제가 아끼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곳에 멈춘 후에 감격된 목소리로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그 자매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것을 직접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차 내 계기판을 보여주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차가 10만 마일을 돌파한 날이라고. 여러분, 자동차 10만 마일 돌파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취입니까? 자매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철딱선에 놓은 남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남자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고 오묘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케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케이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LPGA 선수 중에 고진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금년에만 벌써 4승을 거두었습니다. 4번을 이겼어요.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2번씩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금 왕에 오르게 되고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에 올라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저 기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 프랑스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날 아침 친구가 전거해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신앙마저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expectation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밝고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고 모자라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알기를 해왔죠. 사도 바울의 의견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마켓에서 고기를 사 먹든지 혹시 불신자 집에 갔을 때 고기를 대접하거든 양심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 고기 먹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든가 해가 된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것 때문에 시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룬 이 사도 바울이 31절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결정적인 팩트가 사실은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찮은 삶의 대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y.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분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해주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그찬 삶이 건강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성취를 앞세우는 것이 그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지난번 다루었던 6장 12절에서 한번 다루었던 문구이긴 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되면 You say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나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들의 권리를 따라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무엇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무엇이라도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남용하든 편법을 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리 너에게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가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욕망,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결코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건 미국이건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가요?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이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화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불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 사고방식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쓴 칼럼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법 길게 쓴 칼럼인데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논리의 모순에 대한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어도 나는 그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고 본인의 취향에 속한 것이니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었지만 그는 청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불결한 사람을 공적으로 청결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못생긴 사람을 미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못생긴 것은 못생긴 것인데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 잘생겼다고 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한 청년이 BTS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BTS가 뭔지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케이스나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을 줄여서 BTS라 그럽니다. 이걸 듣고 있던 옆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청년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 치고 BTS 씨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화를 낸다면 이게 바른 정신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BTS를 듣는 건 괜찮고 우리가 나훈아를 부르게 되면 꼰대라고 지칭한다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막히고 건강한 관계성이 깨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치게 됐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자주 설명을 드린 케이스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개종 사건, Paul's convers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열정을 내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중심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괴시키는 파괴자로 살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예수님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류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와 같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연약한 형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니들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베네핏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치는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그침돌이라는 뜻입니다. 스탬블링 블락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앞에 그침돌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worst case,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침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의 반대 케이스는 뭘까요? 그침돌의 반대 케이스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브릿지가 되고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때문에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개인의 가정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물꼬를 터는 자가 돼야지 가정도 변하게 되고 공동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사랑의 물꼬를 트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죠. 모두가 영적으로 냉랭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기도의 물꼬를 터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도사리고 선뜻 나서지 아니할 때 내가 먼저 헌신과 섬김의 물꼬를 터준다면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여러분 보고 베린더 중학교에 파킹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먼저 물꼬를 터주면 감사하겠지만 꼭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에 섬김이든 봉사든 물꼬가 터진다는 뜻이. 오래전에 한국의 인천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요. 그 건축하신 목사님 성함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재정이 모자라서 철근만 올린 상태에서 공사가 스탑하게 됐어요.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오면 철근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다들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힘들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권산에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7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타교에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잠깐 이곳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 전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마다 부르짖으시는 목사님 기도가 제 마음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다면서 70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70만 원의 돈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작은 헌신의 물꼬가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전교회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물꼬를 털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를 통과할 때 누가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나요?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온 유럽이 엔타이 미션 무브먼트, 이 미션을 선교를 반대하는 운동에 젖어 있을 때에 누가 근대 선교의 물꼬를 텄는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 사실 이분은 Particular Baptist Church, 침례교 목사였었어요. 그는 비록 지금은 구두 수승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1793년도에 인도 캘크타로 감으로써 근대 선교의 문을 처음 열었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그 짐돌이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축복의 물꼬를 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이러면 삶도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건 직장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두 번째로 우리 역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침돌에서 축복의 브릿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그 강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영어 성경 뭐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 way.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구미를 맞춰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 그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거두시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치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업가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권력자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복음 사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보내온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거기 초청된 강사님들이 미국의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CEO들을 초청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는 것, 이게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적인 것을 도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더라도 세상의 영상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상에 저명한 CEO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팀 쿡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위치가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의 expectation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에 우리 삶이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템파 플로리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커크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Why Christians Sin,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저 심스라고 하는 청년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블백이라 그러죠. 더블백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서서 히치하이킹이라고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워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앞에 달려옵니다. 그 앞에 손을 들었더니 본인 생각에는 저런 고급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뜻밖으로 차가 멈춘 것입니다. 그러더니 차를 타래요. 차 안에 타보았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시카고 근교까지 갑니다. 잘 됐다고 자신도 그쪽을 지나가니까 함께 가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인분이 하노버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불현듯 복음을 전해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이렇게 점잖고 모든 것을 갖춘 굴지 회사 사장님에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과연 들려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차를 풀오버, 멈추게 하더니 그 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청년이 시카고를 들 일이 있어서 문득 그 노신자가 생각이 나서 명함을 들고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노인은 나오지 않고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나의 남편을 아느냐고. 그래서 그날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5년 전 정확하게 5월 7일이라고. 왜냐하면 제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부인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5월 7일 그날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요. 시카고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를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날 밤 돌아오지 못하고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갔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로저 심스 그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 그리고 인위적인 것으로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서 인간은 자만심으로 머뭇거림으로 또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고집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기런 강사의 가정청구를 위한 행복헌장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고 여성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근데 사람이 못 쉬게 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두 다리 좀 툭툭 뽑고 장비를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보세요. 중요한 건 또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은 게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참 좋은 책이죠. 네. 제 책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추천하는 거는 이 저자를 제가 잘 알아요. 벌써 예, 눈치들을 다 긁은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안전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 욕구. 그 다음 욕구. 이 욕구를 좀 이해해 오는 게 아주 좋죠. 안전 욕구, 그러면 거처, 집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큰 놈이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자식이 자꾸 뭘 미적거리면서 뭐 좀 사인이라도 해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무한정이야. 너 장가 안 가냐? 집이 있어야죠. 야, 인마, 무슨 집을 가지고 장가를 가냐. 그럼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대화가 이런 식이지. 그 이제 결국은 나오는 얘기야. 야, 인마,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 남자 쪽에서 집을 구하고 여자 쪽에서 살림살이를 장만했지만 요새는 집값이 너무 이게 힘드니까 집 구하기가 가치들 해, 가치들. 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남자가 뭐 좀 집은 장만해야 돼. 야, 인마. 그럼 생각을 좀 바꿔, 이 자식아. 집 있는 여자 골라봐, 임마. 네?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요즘 3포 세대니 뭐니 이러면서 그 참 젊은 세대들이 절망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집도 안 구해놓고 보금자리도 없이 장가도 되냐, 이런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평화, 일, 돈, 다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안전 욕구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질문하기 위해서 다가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눈을 이렇게 내리 깔아버리죠. 어. 이 뭔가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구의 표현이죠.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소속 욕구가 있죠.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영혼이 핍절해지는 걸 아시죠? 네? 자, 거기에다가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아까 우리가 그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요, 한번 옛날을 돌아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주하고 이게 오목이나 장기를 두면서 신의 한수가 뭔지를 알아요. 여기 이렇게 딱 한 점 넣으면 이긴다는 거 아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잔인한 일을 안 해요. 일부러 엉뚱한 데다 놓고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져줘. 그럼 손주는 또 할아버지 되겠다고 막 이 자식이 못 모르고 막 이러면서 지가 할아버지를 꺾었다고 와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 맛이 갔구나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일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관계를 빌드업했어요. 요놈 자식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응?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골마루를 딱 따요. 가서 돈 1,000원, 2,000원 주면서 했다 이놈아. 근데 할아버지가 준 거는요 절대 용돈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자아상이 매우 건강. 근데 요새 아버지들은요, 이런 교육이 안 돼가지고, 자식놈하고 맨날 싸워. 그 말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부부 간에도 같이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 자아 실현이죠. 근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심리학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심리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행복이 뭐냐, 이제 이건데, 성경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2: 여호와는
1: 나의 목자시니,
2: 나의 목자시니
1: 아쉬울 게 없어라. 이게 히브리의 그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아쉬울 게 없어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뒤집으면 반어법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만족합니다. 아쉬울 게 없다라는 말은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쉬울 게 없죠. 만족하다 이게. 그 만족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은,
2: 만족은
1: 행복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것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 절부터예요. 그러면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설명해 가듯이 10편, 23편도 같은 구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행복합니다. 하고서 행복한 것을 하나 둘 열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 행복헌장에 갔을 때 10편, 23편이. 자,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이제 빨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고백이 뭔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무슨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고백이죠? 요거죠. 생리적 욕구. 그렇죠? 푸른 풀밭. 네? 휴식이죠. 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해가 금방 되죠? 생리적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거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지, 안전욕구죠.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누구도 나를 침몰치 못할 거다. 안전하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이어지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나타내는 가장 리얼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아니에요? 식구예요.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치즈케이크하고 같이 먹다가 보면 여기에 뭐가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맛있어? 이러면, 응? 맛있어? 이러면 자기가 뺏어가서 딱 그걸 마셔버려. 입을 대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 왜? 식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구가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먹으면 나 그거 안 먹어. 식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식탁을 마주하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 가족관계의 친밀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서술하잖아요. 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소망과 진리.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이게 따져놓고 보면 신약성경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내용 그대로라는 광야에서 헤맸던 그가, 쉼이 없던 그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10만원 물가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가 뭐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겠어요? 이제 이게 낱낱이 나오면서 마지막은 이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집 떠나는 일 안 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심리학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심리학은. 근데 이 심리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거지. 그리고 그 인간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거지 심리학이 생명을 주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 시편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힌 욕구 하나를 그 고백해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욕구.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그게 진정한 행복은 어떤 데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기에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good 이랬을 때 선한 좋은 이랬는데 이 선하고 좋은 것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God 그분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0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이럴 때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러질도 알죠. 그런데 아무리 이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 있어도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게 뭔가 하면 선한 것이 돼요. 지금 이래서 이제 그렇죠. 라이브로 듣는 분들하고 화면을 보면서 이걸 녹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터무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헷갈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Good 이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 God, G-O-D, God 저 이거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고속도로 달릴 때 차가 막히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길을 뚫어달라고. 그 눈을 뜨고 나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확 열려. 갓길.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국립중앙사진관에서 나와가지고 또 환영사진까지 찍어줘. 별로 어디 부지대도 없는 걸 7만원이나 줘야 되고 이러더니 화가 나죠.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이게 얻게 하는 그 갓길 말고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확 바꿔야 되는데요. 해피 해피니스는요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우연찮게 찾아온 이런 겁니다. What happened 이랬을 때 여기에 요 같은 의미예요. 우연찮게 무슨 일이 있어? 이제 이건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이제 우리가 라틴어를 잘 이해할 수 없고 그저 한글 번역 내지 뭐 그저 겨우 영어 성경으로만 자꾸 읽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 블리스입니다. B-L-I-S-S 블리스. 예. 그러면 이 단어를 나중에 이제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행복. 이렇게 해서 더할 나위 없다. 그러니까 더 도달할 수 없는, 더 머무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냥 끝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지복이라 얘기합니다. 지복. 이게 땅의 복이 아니라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지복.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이 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같은 행복을 얘기하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우리의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죠.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God is good. 이제 이러는데 재미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선한 좋은 것에 대한 정의를 이 세 가지 요소로 내린다 했습니다. 좋은 것이란 뭐냐? 요거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첫째는요. 감동적이거나 쓸모 있거나 재미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도시로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이제 돈 벌러 떠났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죠. 와가지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달려들잖아요. 하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지가 자빠져 기절했어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그 시신을 염을 하는 거죠. 위생처리. 이때 이제 충격을 받죠. 평소에 강단에서 보던 목사님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보는 목사님 전혀 다른 분이야. 자기는 자기 엄마인데도 차가운 시신 때문에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게 놀래가 자빠졌는데 목사님은 전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렇게 태연하게 만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목사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그리고 그게 존경심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어머니의 분비물인데도 막 냄새가 나고 속이 메스껍고 역겨운데 그 목사님은 똥을 다 닦아내고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거기다 쓸모있었다는 건 또 뭐예요? 파고다 영어학원 생기기 전에 교회는 가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툰 영어 가지고 미국 와서 다들 또 공부를 어렵게 어렵게 하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 근대화 또 민주화를 이끌어낸 하나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쓸모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지금처럼 복지관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는 뭘 했어요? 군수물자를 이렇게 나눠줬죠. 이게 복지센터 구실을 했어요. 근데 단적으로 해보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진짜 재밌었다는 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헬스센터나 뭐 스포츠센터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는 유일하게요. 이 탁구대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도 교회 가면 늘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건 뭐예요? 문학의 밤. 우리 나이 때에는. 그래가지고 뭐 되지도 않게 낙엽 산에서 긁어다가 막 교회에다가 뿌려놓고 시 같은 거 붙여놓고 이게 초청장 만들어 보내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게 교회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그걸 보러 왔어. 그게 템플스테이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처치스테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 참 금기사항 같은 게 우리가 중고등부 다니고 이럴 때 남녀 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하고 어디 가서 빵집에서 만났다 그러면 유기정학 기본이. 응? 그러니까 겨우 연애 편지나 보내고 한발째에서 쳐다보고 이랬지. 요새 아이들처럼 손잡고 막 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해. 근데 우리 때 유일하게 여자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이제 온라인 한다면 선물 교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리틀, 투리틀, 뭐 쓰리리틀, 인디언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손잡고 뱅뱅 돌면요. 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그때 그 느낌이 있어. 그 걔들 뭐 할까 싶기도 하고 막. 그 경험 없어요?
3: 조금입니다.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데가 너무 재미있었어. 하루 종일 붙어있어도 지겹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교회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가정사학자로서 결국 또 얘기를 가정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구원사역의 절정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교회 같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미리 맛보는 천국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또 커가도 가정 같은 그 분위기 친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정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해보기 위한 몸부림이 요즘 목장이라든지 또 뭐 무슨 또 뭐 이렇게 모임들로 이제 자꾸 만들어지잖아 소그룹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상에서 맛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부르죠. 이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 가정을 이제 다시 생각하자면 우리의 가정도 뭐가 어때야 그것이 결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행복 헌장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첫째는 재미 있어야 한다는 가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 있어야 된다. 네? 자 여기에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보내온 문자인데 큰며느리 기계치 불부폰치 사오정 마누라 소소 치통무정신 지연 쌀룸부 우리 아버지가 보낸 게 틀림없는데 아무리 저걸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가로대 너가 큰며느리 기계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제 아내가 큰 며느리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놓고 아버지 그 기대하지 마세요. 큰 며느리는 기계치입니다. 애미는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놓고 큰 며느리 기계치라고 했는데 아니 불 기계치 아니다. 오히려 애비 부 부가 펀치다. 그리고 사오정 마누라라 한 말에 내가 소소 웃었노라. 그리고 치통이 와서 무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한테 뭘 보낸다는 게 지연됐다.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버지 쌀로는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야. 이놈아, 너는 한자를 공부했다는 녀석이 그것도 모르냐? 응? 쌀, 미, 눈, 안, 미안. 응? 삶이 눈 안 미안 이거 지연된 거 미안하다 하도 웃겨가지고 나도 비슷하게 옆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헷갈려가지고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명을 해주고 둘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런 재미난 문자 좀 자주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어젯밤 그거 보내려고 하다 눈알이 빠져버렸다. 그제서야 내가 잊으려고 했고 아니 애써 잊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실명을 해서 이게 왜 애꾸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눈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잊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하고 좀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연세에 이게 그 두꺼운 손 가지고 이걸 작은 자판을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셨을까 이러면서 작은 사건이었지만 제게는 많은 걸 생각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관이 나도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렇게 웃음을 좀 건네드려야 되겠다라는 작은 결심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제게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제도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근데 옛날 철딱선이 없을 때 내가 그걸 굉장히 나도 모르게 뻐기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어느 날. 왜? 이미 녹화한 얼굴에다가 분장한 얼굴인데 그걸 보고 지금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멀쩡하다고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잘 봤다. 근데 나는 아파했는데 서글프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무슨 모니터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이제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을 꼭 좀 찾아뵈야 되겠다 마음 먹고 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주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신바람이 나고 응? 효도 못하다가 이제 모처럼 하게 됐으니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와. 이놈의 토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말이지. 응? 그래 한 번은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외출하고 안 계시고 어머니만 저를 반기는데 아버지한테 뭐 당한 일이 있는지 아버지 없는 사이에 내한테 억울한 걸 쏟아낸다고 하시는 건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 그래도 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얘기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어디서 좀 맞장구를 쳐드리고 이래야 되겠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야. 보니까 내 아내가 내한테 해댔던 소리야. 그 유전자가 어디 갔겠어요. 그래야 민망하고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셔서 몸을 잘 못 놀리시고 다리까지도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비처럼 벌떡 일어나. 그 어머니 왜 그래요? 어? 날씨 좀 보세요. 그냥 계세요. 또 올게요.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들이 차를 몰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허리는 꾸부정하게 작대기를 짓고 잘 가라고 잘 가라고. 그럼 참 돌아올 때는 많이 울기도 하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인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새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능하시고 자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욥기 과정을 통하여 욥을 공부하며 정말로 그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용광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성경대학은 청취자님께서 욥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시련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